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자신을 향해서 인생의 물음표를 가끔씩은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변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앞으로만 간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물음표를 던져야 할 때, 그때 당신의 그 물음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꿈꾸는 사명 공동체,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모든 성도가 섬기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만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귀한 사역들, 특별히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참 진행해 갈 때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또 그 삶에 간증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되어주신 더 김가연 자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내 생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깨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가, 내 자신이 아닌가. 오늘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참된 부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할 그 자식언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주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참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 원하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참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책상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는 그 사고에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아들은 큰 중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응급실로 병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의사가 들어와 말합니다. 그 의사가 들어오더니 말하기를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수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또 아버지일 수는 없죠. 그런데 뭐가 이 내용에서 이상하냐면 그 의사는 의례적으로 아버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의사는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이 박힌 생각이 이미 어떤 한 단면이 그 모든 면을 정하는 것이죠. 내 경험이, 내 시각이, 내 생각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결론을 짓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당황스러운 생각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사는 남자라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편견이란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일부의 사람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견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과 상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우친 견해, 편견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모, 학녀 학벌, 배경, 과거, 성격, 말투,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성령 충만한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서도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예,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했던, 독실하고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독실한 충만했던 이 아나니아 역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얻고 존경이 있고 예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가 말하면은 다 이해되고 설득이 되어질 만한 그런 충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편견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실한 성도에게도 있고 오래 믿음의 삶을 산 성도들에게도 있고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입니다. 즉,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더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이 있음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다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이미 내 생각, 내 기준에 치우쳐 있다 보니 편견이 있다 보니 이러한 편견 속에서 이미 치우쳐 있어서 잘 보십시오. 내 편견이라면 이미 치우쳐 있어서 기준을 잡으니 이 기준이 중심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이미 치우쳐버린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또는 아이디어는 경험은 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여기서 직가는 김과 이가 뭐 그 당연히 아니겠죠. 직가는 바로 곧은 길입니다. 예, straight way. 예, 곧은 길이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누구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 아나니아의 반응, 하나님은 일어나 그 사울에게 찾아가라 라고 했었을 때 아나니아의 반응은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대답하여,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뭐죠? 여기서 문제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독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모든 이게 칭찬을 듣는 믿음이 좋은 이 아나니아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 근데 이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은 가로쳐져 있어서 아무도 없는 내용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제 생각에 이런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라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했는데 아나니아는 주님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저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등등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등등 계속해서 설명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하나님과 갈등의 국면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내가 몰랐네. 아, 내가 실수했네. 아, 맞다, 맞다. 아, 가지마, 가지마. 여러분, 아나니아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Fact,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사울은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거짓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을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그 생각에 기초하여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견이라는 생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아무리 팩트,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치우쳐 잘못 선택,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지적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고 나아가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편견 속에 살아가죠. 그 편견이 진리이고 그 편견이 나이고 그 편견이 모든 것입니다. 내 생각. 그는 사울을 향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가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 방법을 고집합니다. 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즉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편견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명령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합당하고 합리적이게 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무슨 말씀이시든지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존중히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과 편견의 차이죠. 편견은 내 생각이 기준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 기준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 감정에 따라 다르고 내 생각에 따라 다르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절대 기준 진리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교단도 아니고 여러분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성서 침례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며 우리의 삶의 가장 core value로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우리 자체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조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새롭게 되어져야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1년, 10년, 20년 지났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있고 이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육화되어져서 내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 바꾸도록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라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마인드, 우리의 renew,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쳐져야 되는데 내려져야 하는데 비워져야 하는데 신뢰해야 되는데 그래서 범사의 사무엘 3장 5절로 6절로 보면 범사의 모든 길에서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정말 평생에 듣고 배운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가장 final authority, 가장 최종 권위입니다. 전통과 경험과 교담 뭐 할 것 없이 성경이 우리의 최고 권위. 그러니까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더 짧게 말하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람이 악하든 해를 끼치든 포악자이든 개수 중에 개수이든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가. Go.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시요. 주께서 가라사대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Go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 내가 택한 선택한 도구야 그릇이야.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핍박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를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살인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이죠. 사람은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단지 단면에 보이는 면만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가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강건케 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만 보셨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숨 쉴 수 있을까? 우리가 저지른 죄만 보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모습만 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새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의심해야 할 여지 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실합니다. 믿으십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거나 내가 버리거나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감정이 오늘의 내 생각이 오늘의 내 치우친 편견과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커요. 나한테 그 문제가 나보다 더 커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권적인 위대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15절에 다시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그 주님의 분명한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은혜 받기 위하여 교훈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권자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만왕에 다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 되시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설득도 없습니다. 논쟁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멘. 모두가 포기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결국 시력까지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회복 불가능한 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신병동에 있지만 이미 시력도 잃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신병동 독방에 수용되었고 아무도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한 나이 많은 노 간호사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가 책을 읽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이 매일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날이 흘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헛수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그 사랑은 헛되지 않게 되었죠. 어느샌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소녀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회복되어서 교사로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한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 아동은 그냥 어느 정도의 장애를 지닌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을 똑같이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이 앤 설리반을 도왔던 그 노 간호사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았죠. 사람들은 실패를 보았습니다.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시선도 바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시선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관점. 사람들은 헬렌 켈러에게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앤 설리반 선생님은 가능성을 보았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한 그릇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키든 내키지 않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어 복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다가오지 않았던 그에게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형제가 되어주었을 때 살인자, 포악자, 길 잃어버린 사울이 지난 21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 모두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면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살하는 사람들,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왼수? 아니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한 분을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엄청난 희생으로 값을 치러 사신 바 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귀한 분들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다른 것이지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기준과 내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함께 더디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며 자라가며 공통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잃어버린 채로, 잃어버린 자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는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3번. 믿음은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예. 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자,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쳐먹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마 저 같았으면요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내뿜고 막 죽이려고 하고 정말 그 완전 정말 괴수 중에 괴수여 정말 괴물과 같은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아무도 꺼리지 않는 일단 순종해서 가는데
정말 두렵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뭘 갖고 얘기냐면요,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는요, 이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두가 위한다고 자기 생각들을 말하면,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말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어디로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의 생각을, 물론 생각을 하지 말라, 내놓지 말라가 말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요, 이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응? 누구요? 주님의 생각이죠. 저 역시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이 없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내 생각이 있었어요. 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간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나니아가 생각이 바뀐 이유, 조금 전만 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가 이 자신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사울 때문이 아닙니다. 아, 보니까 사울이 아니네. 아, 사울 좋은 사람이네. 아, 이게, 그러니까 사울의 이고 아니고 사람의 어떤 사람, 환경의 어떤,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울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생각이 있지만, 고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과 여러분 목사와 사역자들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사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 사울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요,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사울은 지금 만약 들어가자마자 에 브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브라더 사울, 예, 사울 형제, 사울 형제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내 형제가 아니죠.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아닙니다. 다시요, 그는요, 원수이고 핍박자고 괴수이고요, 괴물입니다. 나쁜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생각이 바뀌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사울 형제, 형제 사울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은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꺼리끼고, 여러분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상종하기 싫은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죠.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불러지도 싶고 마주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사울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치우친 시선, 편견,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편견이 무너질 때 사람이 보여요. 편견이 있으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요, 옳고 그름만이 보입니다. 근데 이 옳고 그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 그래서 그 잘못된 치우친 편견이 무너져 내리니까 사람이 보여요. 편견이 무너질 때 형제가 보입니다. 편견이 무너질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해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화합케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매우 단순,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나니아는 처음에 그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선포되어질 때, 접할 때 우리는 자주 그러나 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리하실지라도. 여러분, 상황 봐가면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지 안 건져주시는지 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인정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상황 봐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그리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순간 삶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그 좋은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교회의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시고 관계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외면했던 사람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겨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속에 바울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누군가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갈 아나니아를 찾고 계십니다. 그 아나니아, 수많은 제2, 제3의 아나니아, 순종하는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며 여전히 주저하시고 미루시고 계시는 분 가운데 왜 오늘이라도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계시다면 잠깐 손을 얼을 때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계십니까? 대부분 저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격이 없지만 우리야말로 괴수 중에 괴수요. 죄와 허물과 범법들로 죽었던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에 널린 마른 뼈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았죠. 그 은혜를 아는 맛본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력할 손을

리드싱크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오늘 제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보내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떠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귀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초청 시간에 이 앞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결단하시며 헌신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겸손히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저를 보내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순간 내 치우친 편견이 그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진리 안에서 꺾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가장 으뜸되이 주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 시간에 각자 감동하신 대로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0: 시간에 이상지 집사님 저를 대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상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내 생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 위에 있고 믿음은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생활화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상환 목사님과 김성애 사모님께서 영육관에 강건하시도록 항상 붙들어주시고 2부, 3부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안보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실황과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은 지역번호 02-355-7887로 전화주시거나 저희 BBN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예배의 감격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에는 여러분이 이용할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께 도움을 주는 세신자 코너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있는 제자 훈련의 세신자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면 구원, 확신, 승리, 그리고 양육과 지도라는 소제목들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단추를 꿰어 건강하고 축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행함과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고 선한 삶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는 합당한 행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불신자처럼 행동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 이웃을, 우리 형제를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부모님을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 함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요. 그리고 더욱 우리 친구들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2: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3: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정말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4: 네.
3: 예. 목사님도 친구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 곳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가르쳐서 기독교라 하는데 이 기독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볼래요? 사랑의 종교.
4: 사랑의 종교.
3: 예,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 사랑의 종교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피로 씻어주시고 또 여러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은 이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끝나가는 무렵이었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계속 지기만 했었어요.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한 주일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어요. 날마다 비행기는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랬어요. 모든 연락이 끊어지고 자동차들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수백만의 런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영국 여왕은 처칠이라는 사람을 수상으로 임명을 했어요. 처칠은 수상 자리에 앉으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호소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려운 지금에서 살 수 있고 우리는 훌륭한 백성이 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영국의 런던 사람들은 숨겨놓았던 양식들을 모두 다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감춰두었던 그 양식들을 꼬집어내가지고 가져와서 한 대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내놓은 식량은 런던 사람이 3개월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되었어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큰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나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형제나 동생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형제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형제 자매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히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 이상 더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알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요한 할아버지는 매우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언제나 이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아우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요한 할아버지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은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아멘.
4: 아멘.
2: 우리 이 시간에는 김미연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찬양은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는 찬양인데, 자, 이 곡은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우리 다 읽어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가사 읽어봅시다. 시작.
4: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1: 자,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자, 예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 찬양 어떻게 부르면 될까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어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한 소절을 부르고 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4: 네.
1: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여기까지 시작.
4: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1: 다시. 딴 데 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자, 다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한번 다시 하겠어요. 하나, 둘, 셋.

0: 아버지니. 자, 이어서 시작.
1: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0: 잠깐만, 음정이 이상한 친구가 있네. 아버지는 해서 아자는 여러분이 내는 음보다 좀 높아요. 아버지는 시작.
1: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0: 우와, 너무 잘했어. 자,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은 하나, 둘, 셋.

0: 여기까지 시작.
1: 가지 들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0: 다시 가지 들어 열매를 해서는 박자가 여러분이 한 것보다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돼요. 시작.
1: 가지 들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0: 면 길게 하는 친구도 있고 짧게 하는 친구도 있네. 자, 지금보다 세 박자를 다 지켜서 하나 둘 세 박자 지켜서 다시 가지더라.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1: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0: 자, 맨 마지막만 다시 해보겠어요. 아낌없이. 하나, 둘, 셋.
1: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0: 자,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우게 되죠? 자, 맨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1절만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 둘, 셋.
1: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0: 둘, 셋.

0: 그런데 이거 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친구도 있겠어. 숨을 안 쉬네. 자, 숨은 두 마디 하고 딱 쉬고, 두 마디 하고 딱 쉬고, 그렇게 쉬세요. 자, 예수님은 생명에 하고 쉬고, 참포도나무 하고 쉬고. 자, 이제 이번엔 1절, 2절, 3절 하는데, 2절은 우리 한샘이가 첫 번째 소절, 두 번째 소절까지만 한번 불러보자. 자, 1절, 2절, 3절 준비됐죠? 하나, 둘, 셋.
1: 예수님은

0: 한세미만 둘 셋.
1: 예수님은.
0: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우리 한세미가 1절을 했지. 자 2절 다시. 자 이렇게 못했을 때는 박수를 쳐줘야 돼. 박수 한번 치고. 자 다시 2절 한세미 혼자 솔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자,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건 무슨 얘길까? 아는 친구 없어요?
1: 성령님의 열매요.
0: 맞아요. 성령님의 열매요. 어휴, 어떤 친구인지 진짜 너무나 예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해서 하늘나라 열매를 우리 주렁주렁 많이 매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 때까지 그럼 이 찬송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3: 반주도 없이 찬양을 아주 잘 배웠어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어장수 선생님 나오셔서 동화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선생님하고 불러볼까?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시작!
2: 선생님!
3: 안녕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와, 그동안에 더 예뻐지고 더 무럭무럭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동화 이야기 제목은 나사렛 아가씨예요. 우리 플립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방의 조용한 계곡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나사렛 마을이에요. 나사렛 마을은 경치가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난 곳이지요. 그런데 경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아가는 마음씨 고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플립을 남들처럼 여기저기 다닐 수 없지만 먼 데서 일어나는 대한 소식은 산들바람이나 떠도는 소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있어요. 더구나 이곳 나사렛 마을에 관한 이야기라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환하게들 다 알고 있죠. 마을의 곳곳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플립들에게 마을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마을에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어요. 얼굴만 예쁘냐고요? 아니에요.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마리아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몹시도 애쓰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마리아의 이런 마음씨와 행동은 나사렛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마리아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했지요. 마리아의 집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지도 않는 그런 중간 형편 정도였어요. 그런 마리아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홀로 살았지만 이웃과 더불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리아는 마음씨가 착하고 몸가짐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욕심도 부리지 않았어요. 히히, 욕심쟁이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은 품지도 않았어요. 마리아는 늘 몸가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아주 착한 생활을 했었어요. 마리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요셉이란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도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한 날을 준비하며 더욱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였어요.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된 요셉도 마리아처럼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집 짓는 일을 하며 생활하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큰 즐거움이었지요. 요셉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선 물론이고 먼 마을에서까지 칭찬이 그치는 날이 없는 마리아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된 일이지요. 마음이 곱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아름다운 마리아를
4: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어떻게 기쁨이 아니겠어요. 마리아와 결혼을 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마음씨도 더욱 착하게 갖고 남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히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일 거야.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리아와 요셉, 그 두 사람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거라고 이 마을에 있는 모든 풀립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루빨리 두 사람이 행복한 부부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며 착하게 살아가는 한 쌍의 부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신나죠?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5: 안녕.
3: 네, 우리 어장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재밌게 들었지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한세미도 옆으로 오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봐요. 자, 따라해봅시다. 자녀들아.
6: 자녀들아.
3: 우리가 말과 혀로만.
6: 말과 혀로만.
3: 사랑하지 말고.
6: 사랑하지 말고.
3: 오직 행함과.
6: 오직 행함과
3: 진실함으로 하자.
6: 진실함으로 하자.
3: 요한일서
6: 3장
3: 18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자, 시편 33편 4절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한 주일 동안 안 외웠어요? 자, 이번엔 잘해서 외우세요. 알았어요?
7: 네.
3: 알았어요?
7: 네. 네.
3: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자녀들아.
6: 우리가.
3: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6: 오직 행함과.
3: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우리 한세미부터 해볼까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해봐요. 자녀들아.
7: 우리가.
3: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7: 행함과.
3: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신의 해볼까요? 자, 자녀들아.
7: 우리가.
3: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7: 행함과.
3: 진실함으로 하자. 외울 수 있겠지요? 자, 우리 한결이. 자녀들아.
8: 우리가.
3: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8: 진실함으로 하자.
3: 우리 다 같이 해보겠어요.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그래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암송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김인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 주시겠어요.
9: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6: 아멘.
3: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지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미래의 희망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8절을 보면 내가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05년 태풍 카트리나로 인해서 폐허가 된 미국의 뉴올리언즈 도시는 서서히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타격이 컸던 지역에서 태풍이 지나가고 몇 년 동안 생활 필수품마저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 분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2014년 11월에 카트리나 태풍 이후에 그 지역에 첫 번째 식료품 가게를 열었대요. 이분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건물을 사니까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미쳤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가게를 찾은 첫 번째 손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은 마을이 다시는 회복되리라고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분의 어머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못 보았는데 제 아들이 보았어요. 아들이 나서서 기회를 살린 게 정말 기뻐요 하고 아주 흐뭇해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재앙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대신에 다시 번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주관하시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료로 탄대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희망이 있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재앙을 겪은 후에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회복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과 예비하신 미래를 저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PBN 한국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의 주변에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PBN 성경대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료이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오디오를 통한 강의 방식이고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다섯 단계로 기초부터 성경 각권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신앙 상담 및 성경에 관한 궁금한 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BBN 챗, 즉 대화방 사역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BBN 성경 강좌 시간은 성경 각 권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 말씀의 이해를 돕고 보다 깊게 연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강좌는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설교자 지 캠벨 모간의 대표적 강해서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청취자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그럼 요한복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한의 선택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죠.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는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 자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우리가 흠모하는 구세주에 대한 그의 서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그 궁극적인 표적,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의 첫 번째 기록에 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에 주님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으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음과 같은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세상이 주님의 권세에 대해 표적을 구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뿐인 그리고 궁극적인 완전한 표적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죽음은 인간적 차원에서는 죄 중에 있는 인간의 적대감으로 인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한 적대감은 주님의 몸인 성전을 파괴할 것입니다. 사람과 그 속의 권능이 죄에 대해 승리한 사건인 부활은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끝부분은 이 마지막 표적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 양 측면, 즉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성전의 파괴, 즉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주된 영광스러움은 인간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다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넘겨줬고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쓰러지고 좌절해서 비겁하게 타협해서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누르고는 그들에게 주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주님을 데리고 나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넘겨받았지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주님은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시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라던 것을 얻었지만 실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표시해 두신 그 길을 밟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에 대한 시각을 얻게 되면 세세한 모든 조건들은 궁극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이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우리는 요한과 마태, 마가, 누가가 주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간략하게 써놓은 데 대해서 어떠한 상세한 설명도 첨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성서 기자들은 십자가에 주님이 어떻게 못 박히셨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견해는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장면에 대한 묘사를 본 것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면에서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던 아주 정직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설교들도 거기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의 비극적인 모습과 또 고통스러움을 부인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저 십자가에 더욱 심오한 의미에 견주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리하여 요한은 경외에 찬 과묵함으로 그 이야기를 서술하고는 끝냅니다. 즉 저희가 예수를 못 박을 새. 자, 그들이라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순절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이방인들이 주님을 못 박았지만 그 배후에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눈이 먼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장 타락하였으면서도 점점 더 타락해가는 죄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생명력을 잃은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을 만한 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주님을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앞에서 주님에 대해 증거하였던 그 위대한 선구자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은 죄 없으신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님은 죄를 지신 자였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못 박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운데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가장 무겁고 중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가운데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에서 주님을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한가운데 못 박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그런데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구세주로서 주님은 세상 죄를 지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빌라도는 그 뒤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썼다고 요한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가 손에 철피를 들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패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그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로마 정부의 언어인 라틴어와 또 보통 사람들이 쓰던 말인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반대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관점에서 그때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가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을 때라도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기 양심을 팔았던 한 로마 총독이 철피를 잡고 패를 쓸 때 그의 손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제사장들을 골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걸 싫어해서 반대를 했고 빌라도는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용기를 내서 아주 가시돋친 말로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빌라도요. 더욱이 당신이 쓴 것은 예수께서 당신 앞에 계셔서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아니면 당신이 아무 권세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바로 그 권세로 쓴 것이다. 지금 당신이 쓴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를 쓴 것이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쫓아내려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하여 한 증인을 주시는 것이며 인류에게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주시는 일입니다. 빌라도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아주 짤막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에 대해 기록한 것인데요. 23절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주위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병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와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군병들은 주님의 옷을 놓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개씩 가졌고 속옷은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통으로 짠 특이한 것임을 보고는 그것을 제비를 뽑아 서로 가졌습니다. 그 옷은 집에서 짠 것이므로 평민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은 솜씨 좋은 어떤 여인이 손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 옷이 바로 주님의 어머니가 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병정들은 그런 종류의 옷에 익숙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그걸 나누기보다는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는 말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는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시편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시편의 첫 구절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사건이 끝난 후에 요한이 집에 가서 그 시편을 읽고는 그 말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진리를 즉 궁극적인 가치는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자, 거기서 그는 이런 말씀을 발견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은 그 비극적인 어둠을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군병들 말고도 네 명의 여인과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녀의 여동생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바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쓴 적이 없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쓴 적이 없으며 주님의 친척의 이름도 또 그 형제들이나 가족의 이름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눈은 육체적인 고통의 한가운데서 지옥의 모든 고통들이 서서히 주님을 사로잡아 가고 있을 때 거기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요한의 모습 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주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마주보았던 바로 그 얼굴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주님의 눈은 재빨리 그 옆에 서 있던 요한에게로 향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고통을 당하며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보여주려고 고통을 당하시던 바로 그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청량할 길이 없는 일들을 당하시던 바로 그때의 주님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에게 인생의 남은 여정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골고다, 즉 갈보리 언덕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자비를 지닌 신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슬픔을 보고 그것을 돌봐주시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가 그와 함께 살았는지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한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며 그때 그녀가 59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성에는 그가 곧 에베소로 갔고 그녀를 함께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기적에 접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일까요? 아마도 3시간 정도 뒤였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먼저 하신 말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이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 중에서도 가장 계시적인 것입니다. 물론 마태나 마가 누가도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 누가가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계시적인 내용을 짧은 문장들 속에 적어놓았습니다. 요한은 이후에 예수께서 아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셨을까요?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즉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기 전까지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판 과정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그때서야 자신의 육체적인 괴로움을 표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슬초를 조금 취해서 그것에다 신 포도주를 적셔 주님에게 주었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주었으나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없애줄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자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신 포도주를 그냥 우슬초에 묻혀 주님께 주었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기 전에 다 이루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하셨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한 자의 소리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단순히 무엇인가가 끝났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무수한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의 바다 옆에 서서 그 바다를 뒤덮고 있는 폭풍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에게서 들어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무엇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례전적인 상징으로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너무나 밝은 빛으로 인해 정면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어서 경외의 마음으로 엿보기만 할 뿐인 신성에 근거한 더욱 심오한 무언가가 그 당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주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온갖 파도와 물결이 주님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그 풍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아시고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감기고 그 몸의 힘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님은 죽었습니다. 즉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인 주님의 몸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사악함이 극에 달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려고 온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십시오. 마태는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말했고 마가는 운명하시다라고 했으며 누가도 운명하셨다고 말했으며 요한은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의 모든 대적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주님을 비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나쁜 죄는 저질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전에 이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일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장 31절 이하로 4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짧은 단락입니다. 하지만 이 단락에는 섬찟한 어두움을 배경으로 해서 무언가를 암시해주고 계시해주는 아름다움이 또한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추하고 어두웠던 때는 예수께서 무덤에 묻혀 계셨던 때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인 주님의 몸이 인간들의 악의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줄곧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권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주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시신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생명이 다했고 빛이 꺼졌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이 다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영생을 얻을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삶의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빛이 꺼졌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결별한 이후에 인류 역사에 빛났던 빛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빛이 어둠 속에서 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가득 차 있긴 했지만 그것은 진실로 욕정이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빛과 사랑이 성육신하신 계시의 말씀인 그분이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궁극적인 것으로 남겨두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으며 이미 그 빛이 우리를 위해 비치고 있음을 체험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관심을 죽은 예수님의 몸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락은 매우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단락인 31절에서 37절까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시체가 그 대적들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의 둘째 단락에서는 주님의 시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약간 보충되어야 합니다. 첫째 단락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그 대적들의 수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적도 주님의 시체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주님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당당한 위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적도 주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지만 주님의 몸에 친히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손으로 주님의 시체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체는 새구였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요구했고 그 근거는 종교적인 것이었던 듯합니다. 아무리 많은 원리가 어겨져서도 종교의식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매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그들이 빌라도에게 시체들을 치우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엄격하게 유대교 율법에서 규정한 한계 안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태도는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어기면서도 종교적인 율법의 의식을 또는 격식을 차려서 지키려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로마의 관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체를 그냥 십자가 위에서 썩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식에 양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그가 예수님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백부장을 보내어 주님이 정말로 죽으셨는지 확인케 했습니다. 아마 어떤 미신적인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다음에는 곧 그 요청에 대한 권세자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와서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로마식으로는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는 별개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에 부과되고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죽음을 촉진하기 위한 자비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기 오래전에 사람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다음 다리를 부러뜨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의도가 시체를 치우라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신속히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기까지 이틀 혹은 사흘 밤낮을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강도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로마 군인이 그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증명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방식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곧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요한은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사가 세 사람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도 매우 이섬직한 일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 군병이 그 강도들이 죽기 전에 그들 중 하나의 옆구리를 찔러 보았다면 그로 인해 생긴 상처에서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피, 오직 붉은 피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허리가 찔림을 당했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속에 어떤 신비스러운 것들이 있고 어떤 상징적인 가치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지닌 첫 번째 가치는 다음과 같은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듯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식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1847년 스트라우드 박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심장 파열이라는 소책자입니다. 이 팜플렛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스트라우드 박사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른 유명한 병리학자들이 어떻게 스트라우드 박사의 연구를 계승하여 그것을 연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전문적인 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요한이 물과 피가 나왔다고 말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한다면 피와 림프액이 나왔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나왔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요한이 방금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에 찔려서 주님께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으로 찌른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예수님의 경우에 창으로 찌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며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의 심장이 완전히 파열되었고 곧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이 진짜이지만 심장이 파열되는 순간은 주님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인간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처럼 완전한 인간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이 파열될 때까지 물리적인 상태에 대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반응으로서 겸비하고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주먹을 끄는 무언가를 첨가해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속에서 옛날에 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즉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또한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요한은 이 모든 인간의 죄악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인용한 구절은 출애굽기의 구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용한 구절은 스가랴서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간단한 두 문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는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그들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사실은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첫 인용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구절을 찾는다면 사실상 헛수고입니다. 시편 34편에서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종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언급되며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의인을 악인과 대비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언급을 찾으려면 출애굽기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사실을 상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썼을 때 그는 주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가 있는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분명한 규정은 그 양이 온전한 것이어야 하며 그 뼈가 하나도 부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와서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연적인 사실이지만 요한은 거기서 예언의 성취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참 유월절 어린 양이셨으며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구절을 기억해냅니다. 이제 요한은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고 있습니다. 창으로 찔렸다는 것은 연민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순간들에는 압도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주님을 조롱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주님을 조롱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일을 맡은 백부장이 불쑥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또 확실히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마다 조금씩 서로 다르게 그 사실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 병사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 하나가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찔리셨고 드디어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는 사실이 요한에게 상징적인 것이었음은 그가 서신서에서 물과 피에 대해 언급한 데서도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순전히 자연적인 현상에서 얼마나 빨리 상징적인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초자연적인가를 발견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피는 구속의 상징이며 물은 중생의 상징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목이 메어 흐느끼게 되는 어떤 찬송가에 두 소절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이 구원의 피를 샘솟게 하였네. 그것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창으로 찌른 것은 최후의 야만적인 행위자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우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적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의 두 번째 부분, 즉 주님의 시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 두 사람, 즉 요셉과 니고데모가 여기 보입니다. 요셉은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믿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곧 주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 그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적어도 하나는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 표를 던졌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로는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는 정의의 편에 서서 목청을 도드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산헤드린 공회원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확실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가만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반대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용기를 나타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으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겁쟁이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밤에 온 것은 그가 상식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군중들이 물러가고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한 근은 12온스가량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약 1200온저의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므로 서로 아는 처지였습니다. 이 최고의 순간에 요셉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곧장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곧장 관정으로 가서 다른 관리들은 제쳐두고 직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은 바위에 뚫린 구멍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동산이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곧 자신의 무덤으로 쓰여질 그 동산이었습니다. 아무도 거기 묻힌 적은 없었습니다. 바위에 만들어 놓은 무덤 안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놓고는 세마포로 그것을 싸고 거기다 그 향품 100건을 발라두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주님을 매장한 사실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장례로 법대로 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애굽의 방식으로나 다른 민족들의 방식을 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미라를 만들거나 사지를 절단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사지를 절단하지 않았고 그것을 향품과 천으로 샀으며 마지막에는 수의를 입혔습니다. 죽은 시체를 사는 일은 아주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사랑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두 제자들, 그중 하나는 분명히 비밀히 믿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하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 큰 소리 치던 베드로와 나머지 군중들도 그와 함께 모두 달아나 버렸을 때 비밀리에 믿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이 두 겁쟁이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라는 짧은 말은 매우 시적입니다. 그 동산에 그들은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주님은 꽃들과 새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그것들은 잠시 동안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꽃들이 만발하고 있었으며 그 꽃들은 바로 천국의 꽃들이었고 낙원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첫날이 밝았을 때의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동산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주의하여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던 이들은 주님을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결코 부활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곧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을 묻은 저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그들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 향한 그들의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망과 꿈들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는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는 너무나 벅찬 상대였습니다. 이제 불경건한 세력들이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시체를 사랑으로 장사 지낸 것입니다.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한 무덤에 그들은 주님의 시체를 넣었고 주님의 시체를 과다할 정도의 향품을 써서 세마포로 싸두었습니다. 자,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적들은 그들이 주님을 끝장냈다고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친구들도 주님은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던 천국에서는 악이 패배하고 죄가 정복당했으며 인류가 구속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알릴 음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캠벨 몰간의 요한복음 강의 그 19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 캠벨 모간의 요한복음 강해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원하시면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3: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고난을 당할 때 그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프로레스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공산당에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한 고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으며 예수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이 목사님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비인도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그의 앞에서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끓는 물을 코에 부어넣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자기가 고문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은 도무지 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고문을 당하던 11살짜리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용기를 얻었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공산당에 항거했다고 하였습니다. 평안할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연초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며 그 일들을 이루고자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자기관리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 또한 이런 계획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전도학이란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실천을 다짐하지요. 여러분들은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전도에 대해서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제공하는 ITL 전도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ITL 전도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어 휴대하기 편리하고 전도용으로 나눠주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ITL 전도카드를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카드임을 믿고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도 도구란 코너에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받으시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느낌표가 없다면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을까요?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간순간을 환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보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볼품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보고 우리는 인생의 느낌표를 하나 찍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역으로 넘어가는 저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에 느낌의 경탄의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느낌표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에서는 매월 저희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을에 있었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작정하셨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왜 작정한 금액을 내지 않느냐고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채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 잠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다섯 번째 이야기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 번역 고성 이준이 연출 최혜심 더 스토리 위스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에 관하여 그려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그의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증인이 된 로마 병사 가이어스와 범죄자였던 도비아 두 사람이 에베소에 사는 데오빌로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가이어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제 이름은 가이였습니다. 저와 제 친구 도비아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도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당시 지중해 지역까지 어렵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죠. 그 무렵 기독교인들은 에베소 내에서 온갖 박해와 위협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교회 태동기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의 편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종종 데오빌로의 집에 모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의 근원에 대해 배우고자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와 리디아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우리는 파노스와 소피아가 거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에베소 정부의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 두 분의 석방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두 분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파노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데오빌로와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소피아가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온 친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에서 사업을 하는 글라우디오입니다.
1: 고맙습니다, 파노스. 글라우디오,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박해를 받은 것은 사실 파노스와 소피아가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비슷한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읽을 누가의 편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절름발이 거린을 치유한 후 예루살렘 사원에서 체포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가이어스 형제께서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데오빌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네. 바로 그때 고위 성직자와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사두개인 몇 명이 다가왔지. 사두개파라는 유대 정파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다네.
3: 윌러스! 저리 비켜! 비키란 말이야! 지휘관!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자들을 치워! 오호라, 이게 누구신가? 갈릴리 출신의 골칫덩어리들이로군. 네 놈이 베드로 맞지?
2: 예, 그렇소. 내가 베드로요.
3: 네 놈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2: 난 기도를 하러 왔을 뿐이요.
3: 기도는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잖아! 난 집정관으로서 이 사원에서 설교할 사람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지휘관! 당장 이놈들을 잡아들여! 내일 아침 평회를 열겠다. 너희들을 이 사원에서 쫓아낼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지.
0: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것은 이미 늦은 밤이어서 결국 두 분은 다음 날 아침까지 감옥에 갇혀있게 됐지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절름발이가 치유되는 것을 목격한 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신자의 수는 5천 명이 넘게 되었지요. 다음날 제사장 가야보와 함께 70명에 달하는 사제들, 원로들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1: 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정해진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급히 처리할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비야, 골칫덩어리 갈릴리 놈들을 들여보내라!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는 모두 아실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의 추종자들입니다. 사원에서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길래 잡아들였죠. 눈치채셨겠지만 수년 동안 사원 앞에서 구걸하던 절름발이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소문에는 이 두 놈들이 절름발이를 치료했다더군요. 이 소문이 도시 전체로 퍼지고 있으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전에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4: 그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1: 넌 누군데 여기서 떠드는 거냐?
4: 제가 바로 그 절름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사장께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건 늘 저를 피해 다니셨기 때문이겠죠?
5: 아니, 저게 절름발이야? 절름발이야? 정말
1: 저요! 저요! 좋아. 네가 절름발이었는데 이제는 걸을 수 있으시다? 베드로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4: 그분은 제게 손을 뻗으시더니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셨어요. 나이 마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저한테 말입니다.
1: 베드로, 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말해보아.
2: 지도자와 원로들이시여, 저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이렇게 신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된 것인지 알고 싶으신 것입니까?
1: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2: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부활하신 바로 그분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은 건축가가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된 성경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6: 뻔뻔스러운 놈.
1: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0: 전 로마인이기 때문에 사원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날 아침 벌어진 일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도비아는 다행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도비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7: 제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것은 16살 때 일입니다. 예수님을 뵙기 전에는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대도시의 법정이 어떤 곳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격한 것은 믿음도 용기도 없는 그들이 기적의 증거인 절름발이를 앞에 두고도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1: 이 골치 아픈 놈들을 어떻게 하지? 놈들이 설교와 눈속임 따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8: 가야바 폐하, 이 갈릴리 놈들은 폐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예수란 자처럼 말이죠.
1: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8: 그놈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처형해야 합니다.
1: 자네들은 피를 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군. 그런 방법은 사람들에게 저항심만 더욱 키워줄 뿐이야. 예루살렘에는 순례자가 많아서 그런 저항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단 잘 감시하는 수밖에. 어쨌든 설교는 금지시키도록 해. 경비병, 죄수들을 감방으로 데리고 가라. 베드로, 이번 한 번은 자비를 베풀어 줄 테니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예수의 최후가 어땠는지 명심하란 말이다.
2: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이 두 눈으로 목격한 경이로운 일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소.
8: 이런 건방진 놈! 대사제님께 감히 그따위로 얘기를 하다니! 만약 계속 예수 얘기를 하고 다니겠다면 이 손으로 너희를 죽여버리고 말 테다!
7: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자신들이 겪은 일과 가야바의 협박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도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져갔고 교회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얘기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2: 사원 관료들의 협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지 겨우 세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커지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수록 그들의 무력함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영혼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7: 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8: 질문이 있습니다.
7: 예, 말씀하세요, 클라우디오.
8: 사실 전 사업차 에베소에 잠시 들른 겁니다. 오늘 여기 온 건 제 친구 파노스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솔직히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왜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건가 하는 겁니다. 전 파노스와 소피아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면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사실 믿음 때문에 고생을 자처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7: 클라우디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니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통과 죽음을 감수할까요? 그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클라우디오?
8: 물론입니다.
7: 파노스와 소피아를 처음 알게 된 것이 언제쯤인가요?
8: 한 1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7: 그 두 사람이 그때도 믿음이 있었습니까?
8: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7: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뭐죠?
8: 그 당시엔 파노스와 소피아도 다른 에베소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했었고 집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했었죠. 그러다 한 5년 전쯤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모시던 우상들도 사라졌고요. 그들이 믿음을 갖기 전엔 다른 장사꾼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다니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저한테서 폭리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7: 근데 그런 것들이 바뀌었나요?
8: 완전히 바뀌었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파노스는 그전엔 정직한 사업가이긴 했지만 너무나 변덕스럽고 의심이 많았었죠. 그리고 파노스나 소피아 모두 제 안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지난 5년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친절과 예절,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까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7: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8: 궁금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사업도 어려워지고 삶도 위험해졌죠.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파노스와 소피아는 더 서로를 사랑하더군요. 심지어는 자기들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들조차도 다 용서해줬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더 행복해 보였지요. 하지만 대체 그게 왜 그런 것이죠?
7: 파노스, 이 모든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6: 물론이죠, 도비야. 제 친구 글라우디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 삶은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했고 오직 돈과 명예 그리고 쾌락만을 추구했었지만 결국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었지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난 후에 비로소 소피아와 저는 이 세상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됐죠.
8: 자네들 인생은 정말 평안해 보이고 나도 그저 부러울 뿐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곤경에 빠지는 건 아니지 않나. 자네들은 시저와 전통적인 신들을 모두 버렸어.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존중해주면 안 되는 건가? 모두가 고통을 받는데도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굳이 자네들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거지?
7: 가이어스, 한 말씀 해주시죠.
0: 그러죠, 도비야. 글라우디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당신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하는 무고한 양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3일 후 부활하시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글라우디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쉴 곳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전에 시저를 위해 싸우던 로마의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예수님께 충성할 겁니다. 글라우디오, 당신도 그분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답을 찾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그분을 구세주로 맞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클라우디오는 다시 데오빌로의 집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눈 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클라우디오는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글라우디오가 했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지는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련, 고민, 질병, 폭력, 상실, 핍박,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이들까지 여전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아이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도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몇 가지 답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파노스와 소피아의 변화된 삶을 목격한 후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핍박을 이겨내는 모습이 글라우디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역경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여 주님의 왕국을 짓는 데 참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선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얻지 못하고 시련만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0: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다섯 번째 이야기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 출연 서령범, 서혜정,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고성 이주미, 연출 최혜심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Christ to the World Ministry 협찬입니다.
1: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소리로, 때로는 악기로, 때로는 기도로, 또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어떤 형태로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찬양 가운데 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BBN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1: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입니까? 당신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불평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평강의 주님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주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 같은 것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것들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있을 질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향한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장로교회 예배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1: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목적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기쁨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0: 교독문 3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시영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계절은 조금씩 바뀌고 세상의 모습도 변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 세상의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하나도 내세우고 얻는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위축되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깊이 회개하오니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사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바로 세워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아버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잃어버린 아버지상을 되찾아서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적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각 부서를 섬기는 책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피곤한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환경이 당장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한세형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6월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를 맞아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또한 영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 주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올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성도들 올바로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Happy Father's Day. 네, 아직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군요. 제가 Happy Father's Day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똑같이 그러면 되잖아요. 네. 아빠의 날을 축하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Happy Father's Day. 네. 오늘은 아버지 날인데요. 오늘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은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죠. 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어려움은 털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데요. 아버지는 정말로 깊은 정으로 자녀들을 아끼셨음을 늘 새롭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잠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하며 또한 친밀함을 나타내면서도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그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들과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시고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알아서 알아,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곁에서 돌보게 하시며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두를 통틀어서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하고도 놀라운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깊은 감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그분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소의 저자 스바냐는 기원전 7세기 유다왕 요시아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50년에 걸친 므낫셋 왕의 통치 아래 아주 극도로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성전들에 우상이 세워졌고 또 생명을 우습게 여겼는지 그 몰록이란 몰락 그 소머리로 한 이 신에게 아이들을 갖다 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역시나 스바냐 1장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진노의 날, 환난의 날이 온다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신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심판을 선언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심판도 그 이유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최종 목적은 바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진노 뒤에 터져나오는 기쁨이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말씀의 세 가지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떤 선언입니까? 이 말씀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단순히 가운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기서 가운데는 베키르베크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내장, 자궁, 가슴 이 그것의 가장 깊은 곳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자리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백성의 한복판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10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처절하고 비참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신이 백성을 떠나는 것은 우주적인 공포였고 그래서 신이 떠난 도성은 죽은 도성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참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이 보는 이스라엘을 보는 그 시각에서도 이스라엘은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성전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인가? 이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 각자와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1장 16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었으나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떠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곳이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태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당시 랍비 요한안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대답도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것인데요. 진정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는 것은 흩어진 백성의 한 가운데로 임하셔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성자께서 성육신을 하심으로 아예 우리 곁에 텐트를 치셨다. 이 말은 뭡니까? 거주지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파스칼은 말합니다. 신의 현존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는 말은 우리는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도구로 신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느낌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계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약속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약속. 이 의미를 되새기라고 믿습니까를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예? 뭐 아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그때는 그 느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것이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사도바울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위기를 만나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고 그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아무리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버티고 인내로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의 믿음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잠잠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말씀에서 이 잠잠히는 히브리어로 야하리시라는 단어인데요. 침묵, 정지, 숨을 멈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라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침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말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런 순간이 바로 야하리시, 여기서 잠잠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대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또 율법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침묵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침묵은 말로 필요 없는, 말이 필요 없는 언어를 초월한 사랑.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에 15절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 이 긍휼이라는 말 우리 잘 알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 사랑, 긍휼 이런 말로도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는 그만큼이나 어떤 한 단어로만으로는 그 의미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학자 캐서린 셰컨필드 박사는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헤세드는 관계 안에서, within the relationship, 관계 안에서 기대 이상을 행하는 충성된 사랑이다. 관계 안에서 기대 이상을 행하는 충성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헤세드는요, 상대방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유지되는 어떤 계약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 헤세드는요, 아무리 상대가 실패해도 먼저 다가가서 반드시 지켜주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먼저 다가가서, 예,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끌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쁜 것에 다가가 그것을 좋게 만든다. 예, 이것이 십자가의 논리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나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서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대니얼 스턴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갓난 아기들은 이미 생후 6개월부터 부모의 눈빛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아, 내 존재가 어떻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얼마나 잘 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빛이 기쁨이냐 실망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내면 깊은 곳이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차갑고 조건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차갑구나. 아버지도 조건적이구나.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만 바라봐 주시고 내가 실패하면 등 돌리시는 분이다. 어떤 이게 공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옳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이 그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조건을 먼저 내걸지도 않고 어떤 성과표를 제출하라고도 소리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 아버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탕자의 목을 끌어안지요. 그때 그 침묵, 말 한마디도 없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야하르시, 잠잠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세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말하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기쁨은 뭐냐? 이거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인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야길 베리나라고 말합니다. 이 야기는 단순한 만족감이 아닌데요. 어떤 만족감이냐면 아주 몸을 비트는 기쁨, 춤추는 기쁨, 억누를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기쁨,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리나는 환호성, 외침,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어쩔 줄 모르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몸을 막 비틀고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피터 크레이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구절 중에 하나이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의 주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변화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감정에.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감정이 없으신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받을 수 없는 신은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슬퍼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진정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그것을 선언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또 말씀드리지만 공적주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조건적인 신앙생활, 곧 성과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경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행위로 증명하려는 충동은 결국 인간을 자기 업적의 노예로 만든다. 이해하시겠죠? 구원의 확신을 자꾸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요, 결국은
어떤 자기 업적의 노예, 자기 자신의 업적의 노예로 계속 뭔가를 쌓아놓으려고만 막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결부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잘못돼버리면요, 그 신앙생활이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반드시 탈진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근데 교만해져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어느 순간은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는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자격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것이다. 완전히 자격을 무시하니까 은혜로 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예정예지라고 하지 예지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아신다고 하지 미리 알고 정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 정하시면요, 하나님 다 속아낼 수 있는 거죠. 요 사람은 좀 괜찮다, 요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조건 정하시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된 자의 완벽함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족해도 돌아온 관계, 돌아온 관계에서 비롯된 기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두려운데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복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분이 나를 찾으셨다. 내가 저항하는 동안에도, 내가 등을 돌리는 동안에도 그분은 쫓아오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날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가 성공할 때만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할 때도 찾아오시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도 찾아오시고, 범죄에 넘어졌을 때도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며, 오직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며 달려오시는, 마치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 같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놀라운 아버지를 멀리하거나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오직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아버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반드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그 계시 그대로의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형편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자녀가 내 자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올바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달으며 눈물로 감사하고 더 주님께 우리 표현을 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버지 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서 그 기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립니다. 이 십일조에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약속을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경기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백성들은 세상에 따라 아버지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붙으실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다려 주셔서 세상에서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손길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 하나님 쪽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그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도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연약함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유면치 마시고 주님 그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로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대단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해 다시 선교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데 또 우리는 또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될까 항상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도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메시아반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세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졸업 축하 및 또 11회 메시아 장학금 수여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학교가 여섯 번째 모임으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메시아 잔치 준비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자 학교는 먼저 예배 끝나고 하고 그 다음에 1시에 이제 메시아 잔치 준비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7월부터 7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또 BBS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값 3불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이승영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선진미 집사님 생일, 또 박현숙 집사님, 또 유하은 생일을 맞아서 그리고 마이클 권 집사님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떡을 대접합니다. 헌화는 이승영 권사님, 선진미 집사님, 박현수 집사님 그리고 양동술 장님 생일을 맞아서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BBN 복음 대화방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메시아 장로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 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mpcow.org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BBN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0: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시편에서 16편 말씀입니다.
3: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내 손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3: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1: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려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3: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3: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시편, 시편에서 16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통한 1대1 대화를 말하는 채팅을 해보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런 인터넷의 도구들은 그 익명성 때문에 더욱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BBN에서도 이와 같은 인터넷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개인 구원 상담과 일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BBN에서 제공하는 이 채팅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chat.org, 즉 bbnchat.org가 되겠습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헌신된 신실한 상담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는 BBN 챗,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상담을 통한 영적 성장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말만 들어보면은 뭐 죄송하지만 이게 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못. 이제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성품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뭔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의 표적들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천 명을 고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신 이러한 사실을 그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신성모독 죄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지요. 39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그들의 고소는 인간인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별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한 임무를 띠고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신 겁니다. 어쨌건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귀한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을 정리하고 이제 1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요한복음의 개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넓은 방면에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출발점은 손님들과 제자들이 있던 가난 혼인잔치였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수전절에 나라 전체가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셨으나 나중에 우리가 10장에 살펴본 것 같이 거절당하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16절에 또 8장 58절로 59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장 30절로 31절에 뭐 분명하게 거절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잠시 휴식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개인적인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에 손을 내밀지 아니하십니다. 본장의 사건들은 수전절과 때때로 12월 4일 사이에 있게 되는 유월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치 산을 오른 것 같아서 각 장은 전장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20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장 1절에 뭐라고 그리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14절, 1장 14절도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걷고 있을 때에도 이 위대한 명제는 표적과 비유와 강론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강요한 질문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커다란 의문은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죠. 죽음은 커다란 신비이니까요. 생명도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묻는 질문은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래전에 초자연적인 면을 내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들, 예수님의 그 표적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화화된 것이지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빼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그저 그분은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뭐 이 땅에서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다 가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의 주체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주어지지만 모든 유익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11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림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실제적으로 이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생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혼이 한없이 작은 것에 비해 삶은 잠시 동안이니까요. 최근에 저는 매우 놀라운 한 기독교의 장례식을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의 아내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부활을 매우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덤가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며 빛 속에서 노래하며 우울함을 외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그 모든 절차와 그 모든 뒤어지는 일들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대로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교와 종교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속임수와 협박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들 중에 일부가 죽은 자를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고침받은 그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죄 없이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누게 될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후를 위한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행기를 어떻게 착륙시켜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영생이 주어진 가운데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이지, 아니 영생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이 아무리 강조되면 뭐하고 뭐 다른 게 강조되면 뭐하겠어요. 그냥 허울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11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우리 주님이 참된 신앙이요 우리 영생의 주체라고 하는 것, 찬양하시기 전에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가지 사건을 말해주는데,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 묘지에 묻혔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류 시민입니다.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은 각 세대에서부터 삶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후부터 살림을 되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받았지만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명으로서의 회복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되어진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영광된 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만이 참된 부활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병든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실 때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은 늘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마치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큰 소리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이름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마리아가 사는 마을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약 주후 9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뜨렸던 옥합의 향기가 아직도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적인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미천한 사람들이 설화 석고 된 연고 상자를 깨뜨리고 있고 그들은 이곳에서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보다도 하늘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이 큽니다.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전에 이곳을 방문하셨죠. 마르다는 저녁 준비하는 일로 방해를 받았고 좌절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배우는 것이 대접하느라고 너무 바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마리아의 마을이며 마르다의 고향이었습니다. 은사들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여자들은 가정일에 대해 은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해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가정일에 있어서 아내와 어머니보다 더 큰 우두머리는 없지요. 아내는 부엌에서 당신을 떠밀어낼 수도 있고 청소하기를 원할 때 이동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부엌과 온 집안일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기독교 여성들의 소명입니다. 외부의 일을 가진 다른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어린이 전도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며 교회에서 일도 합니다. 그녀의 가정에서 봉사하는 여인이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며 가정 밖에서 봉사하는 여인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종류의 사역들을 위한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되는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겸손한 여인들이었어요. 주님께 아무런 요청이나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주 기도하는 중에 저는 병을 고쳐달라고 주께 요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언제 그분께서 우리의 식사 시중을 드는 급사가 되셨으며 우리 여행 가방을 나르는 짐꾼이 되셨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참 멋지게 주님께 아뢰이고 얼마나 멋지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씀을 보아서 나사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또한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계속되는 4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다니에 안 계셨고 그분께 전갈이 보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아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나사로가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간구하여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은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해수로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2015년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터인데 힘든 시기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섬겼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6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당한 그 반, 18년이니까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평화가 몇 년간 지속되는가 하면 80년 지속되었다고 오늘 보면 30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3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몇 년간 평온하였더라? 80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지 70년 됐어요. 그러니까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죠. 80년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0: 가나안 왕 야빈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20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또 7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그 외에는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18년 또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앞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또 지배당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기록된 그 연수를 이렇게 더해보니까 남의 나라 침략을 당해서 그 밑에서 이렇게 압제당한 그 세월을 더해보니까 총 11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세월들까지 계산을 하면 120, 30년은 좋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전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또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 나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많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모압의 에글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내용인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러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렇게 한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끝도 아니에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계속 우리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이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괴로우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또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유와 해방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또 평화롭게 한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치게 만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또 그 땅에 또 평안이 또 한동안 지속되고, 그러다가 또 악을 행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지도자,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사사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judge, 재판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왜 듣도 보도 못한 사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느냐? 그는 중국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 요것이 이제 사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리를 사사라 그랬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사사계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사라고 붙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경을 번역하다가 중국어 성경 그대로 따라가지고 사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의미는 뭐 지도자, 재판관, 그러한 뜻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러는데,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를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사사기서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사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삼손 같습니다. 힘센 장사 삼손, 그분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 또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분들이 좀 유명한 편이고,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잘 못 들어보셨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는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의 이름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상반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여기 보니까 에훗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이고 그리고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후손인 게라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사사기 20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는 이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냐민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한 700명은 다 무슨 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그리고 왼손잡인데 물매질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가 이게 더 잘하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여간에 왼손잡이였고 그 돌팔매질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도 보면은 그 왼손잡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투수들 중에도 왼손잡이 투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투수는 보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다 쓰는 투수가 있더라고요. 오른손으로도 던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왼손으로 던지고. 이런 사람은 이거 좀처럼 없는 그런 참 드문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왼손잡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사실은 오른손과 왼손을 능수능란하게 다 사용하는 그런 왼손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역대상 12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역대상 12장 2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도 보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좌우손을 잘 써서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하여간에 이 오른손 왼손 잘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 이제 왼손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에훗은 오른손, 왼손을 다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은 아예 못 쓰는 어떤 장애가 있는 그래서 왼쪽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왕과 에훗이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분이 아,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에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놀랍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지 15절 중간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중간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45cm 정도입니다.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여기 보면 에훗이 어떻게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죽이는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호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뭐라 그럽니까? 신하들에게 19절에 보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왜 조용히 하라 그랬을까요? 시끌시끌하니까 조용히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과 에훗 두 사람만 1대1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웅성웅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다 나가 있으라 그러니까 다 나가 있은 거예요. 근데 왕도 그렇고 이 에글론 왕의 신하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 왼손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호원들도 마음 편하게 이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왕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그냥 1대1로 그 자리에 있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에훗이 이제 왼손으로 오른발에 있는 칼을 뽑아서 이제 찔러서 죽였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떠난 뒤에도 이 신하들은 한동안 에훗이 그 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 하는 이 말은 용변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신하들 보는 가운데 이제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아무도 의심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왕이 나오질 않아요. 문도 열지를 않고. 이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우리 왕께서 지금 장시간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애굽은 멀리 달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인도 쓰시지만 장애인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도 쓰시지만 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강점도 쓰시지만 약점도 쓰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누구라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무엇이라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제가 한 칼럼을 읽었는데 박은영 아나운서가 쓴 칼럼입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박은영이라는 아나운서가 그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박은영 아나운서는 비음, 즉 콧소리가 심한 편이랍니다. 아나운서가 원래 비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맑고 또랑또랑한 소리를 내야지 아나운서가 콧소리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박은영 아나운서는 이제 그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콧소리를 고치려고 무척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지요. 콧소리를 계속 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아나운서 될 수 없다. 그렇게 콧소리를 내니까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냐. 그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아나운서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콧소리를 낸답니다. 그런데 그 콧소리가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보통 아나운서는 콧소리가 아닌데 이 박은영 아나운서는 콧소리를 내니까 그게 매력적이라고 음성 좋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콧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연, 영화배우 전도연 그 성대모사를 또 잘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전도연 씨 성대모사를 했대요. 그걸 갖다가 누가 들었는가 하면 방송 모니터 심의위원이 들었어요. 방송 모니터 심의위원은 그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뭐 부적절한 발음 무슨 말 하지 않는가 이상한 헛소리 하지 않는가 이제 그거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심의위원 한 사람이 그 전도연 성대모사하는 것을 듣고 그 심의 내용이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박은영 진행자의 전도연 성대모사가 상당히 수준급이었음.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게 자기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단점이었고 컴플렉스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그의 강점이 되었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개인기할 수 있는 좋은 그것이 되었다. 그 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에 나오면 그렇게 콧소리로 노래하는 거 그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은영 아나운서가 칼럼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 단점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장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는 콧소리를 통해 배웠다. 그러니까 박은영 아나운서는 그게 자기의 단점으로 생각했어요. 한동안. 근데 지금은 그게 뭐가 된 것입니까? 장점이 됐다는 것이죠. 또 다른 칼럼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이 칼럼은 김철중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 기자가 썼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이고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해 썼는가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썼습니다. 미국 달러, 1달러 지폐를 보시면 거기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 워싱턴의 얼굴 표정이 어떤가 하면 입을 살짝 악물고 있는 그런 표정이랍니다. 입을 약간 이렇게 악물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이미지 줍니까? 이렇게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주지요. 근데 이 칼럼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것이 그의 치통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가 아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자가 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치통과도 싸워야 했다. 그의 치아는 썩고 흔들려서 당시 치의학 수준으로는 이를 뽑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1781년 독립전쟁이 끝났을 때는 남아있는 아래 어금니 쪽 몇 개의 치아와 저급한 수준의 의치를 철사로 간신히 붙들어 메고 다니는 정도가 됐다. 그리하여 워싱턴은 안면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켜 입술을 꽉 다물고 아래턱을 위로 달라붙게 했다. 이런 인상이 독립전쟁 후 미국과 협상하던 영국 측 인사들에게는 미국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로 비쳤을 것이다. 그 강인함이 현재의 1달러 지폐에 박혀있다. 워싱턴의 치통이 미국 독립에 기여한 셈이다. 그러니까 치통, 그거는 약점이고 단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약점이 있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도 쓰시지만 여러분의 단점도 쓰실 수 있다고 하는 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시고 약한 자도 쓰십니다. 우리의 강점도 쓰시고 우리의 약점도 쓰십니다. 장점도 쓰시고 단점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등이 굽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육체의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그는 강인한 사람이 되었고 강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사람이 약할 때 강해집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 의지해요. 그러다가 망하죠. 근데 약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더 많이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 보면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보면 못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육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단점과 약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의지하거든요. 교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사도 바울을 쓰셨고 그리고 배운 곳 없는 사도 베드로를 귀하게 쓰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실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뒤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26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 에우사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죠.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그 평화는 8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우씨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단점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점도 쓰시지만 여러분의 약점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닉 부이치시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습니다. 양팔, 양다리 없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시는 8살 때 죽으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닉 브이치시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에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강점도 쓰시지만 약점도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거나 쓸 때 쉼표가 없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절한 때에 적당한 위치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 이것이 비단 글 읽기나 쓰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혹시 힘들고 지치고 숨쉬기까지 곤란한 지경이 있습니까?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찬양 안에서 쉬었다 떠나는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21세기 선교 현장은 어느 때와 다르게 급격한 변화와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테러로 인해 종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선교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야 할 텐데요. 저희 BBM 방송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 전파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저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내는 선교사로서 방송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결국 뭘 못 버렸어요? 하나도 못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뭐하고요? 미워하고 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버리고 따라갔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다는 말은 버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 배 다 버려놨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어디로 가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가는다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뭘 버렸어요? 버린 채 했죠. 십자가에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영생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또는 관원이기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0: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십계명의 일부를 말씀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사실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율법을 딱 뭉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말씀하자. 이 부자 청년은 저는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혹 나에게 뭔가 영생을 얻는 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나는 지킬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했어요. 왜요? 재산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동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뭐 하겠지, 어디에 못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세상에, 천국 못 가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를 했네요?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잘생겨서 복받았다는 것이 부자로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과연 천국 갑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말 안에는 뭐가 빠져버려요? 사람이 할수 없다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이 할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제 십자가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27절 본문을 다시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영생이신 바로 예수님, 바로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 버렸단 말이야. 뭐 때문에 돌아섰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해서 돌아섰습니다. 이건 제가 부자라고 말했지만 부자라는 것은요, 꼭 그것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만이 부자가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자기 의라는 것도 부자가 될수 있잖아요. 도덕, 그죠? 도덕성. 그러면 도덕성이 권력이 됩니다. 도덕성이 돈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잖아요. 온통 부패천지입니다. 부패천지. 그러면 이런 부패한 세상 속에서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이 한 사람 딱 나오면요. 그 사람은 그 도덕성이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 또는 자기 명예, 자기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자기 소유가 될수 있어요. 자기 배운 지식도 소유가 될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생 얻는 길의 방해거리예요. 그게 부인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 때문에 그 소유를 포기 못했기 때문에 영생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질문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다 버렸지 않습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뭐, 마누라도 뭐, 자식 버리고, 우리는 다 버렸다고 예수님을 따라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내용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승이 있으면 내가 스승에서 찾아가야 돼요.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저를 제자로 받아줘. 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 높은 선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은 3년 동안 뭐만 시킵니까? 청소만 시킵니다. 3년 동안. 네.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니까 신경질 내서 가면 뭐예요? 제자들 자격이 없고, 3년 동안 말없이 청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도수를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죠. 도술 아세요? 예. 했던 걸.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 자들 보고요, 너 날 따르라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물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그물과 배가 있으면 중소기업 사장님쯤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 아니에요. 배와 그물 버려두고, 아주 아버지도 더 버려두고, 마누라, 자식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날 따라 그러면 계산해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는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의 능력에서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도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따라와요. 내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 질문이 또 나와요. 은혜로 나왔는데도, 주의 은혜로 나왔는데도 가다 보니까 은혜가 뭐로 바뀌어져 버려요? 자기의 행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거예요. 자꾸만 육체의 자랑거리를 차곡차곡 쌓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보태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쌓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영생 앞에서 돌아서는 부자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버린 거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뭐 좀 버린 거 있어요? 뭐 버렸는데요? 욕심 좀 버렸습니까? 그 시간 조금 버렸죠.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안 벌고 문 닫고 있으면 그것도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나는 일요일 날 장사 잘 되지만은 나는 일요일 날 장사 안 하고 난 그래서 6일만 일한다고 나 6일 상에 가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게 또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그만 헌금 좀 했던 것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래 하려고 덤벼들어요. 나 요거 버렸으니까 뭐 좀 더 주시겠지. 나 저 사람보다 내가 헌금 좀 더 했으니까 좀 더 많이 주시겠지. 이걸 또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이런 미국 대통령 당선 누가 되세요?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써냈거든요. 책을 많이 써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이제 책을 써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대, 책 안에. 인간, 모든 인간 관계는 거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써라? 계약서를 써라. 미국에는 이혼함 당하면 남자는 완전 패가망신 당합니다. 평생은 제 이혼 위자료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여자가 한 세 번만 이혼하면 아우디 타고 다닌대요 평생. 네. 그래서 다섯 번이라든가 아우디 동그라미면 그 몇 개예요? 아 네 개. 네 번만 이혼하면 아우디 탄대. 그게 결혼 반지래요. 아우디. 관광 가이드가 그럽니다. 이 고리 그잖아요. 결혼 반지 네 개. 결혼, 그래, 이혼 네 번만 하면 평생 아우디 타고 다닌대요, 유럽에는. 그리고 동양 여성들이 진출하래요. 유럽인들은요, 동양 여성이 이쁘고, 안 이쁘고, 몰라요. 그냥 눈이 찢어지든 뭐, 코가 납작하든, 전부 다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한대요. 서양 남자들은 전부 다 코가 크고 눈이 크고 막 이 상급을 입고 이러니까 상급을 쓰지 않은 게 인기 있어요. 예,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이혼 네 번만 하면 뭐예요? 아우디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뭘 써라? 계약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못한다. 트럼프 군사했잖아요. 그래서 수억 대의 재벌이 됐잖아요 지금. 이혼 두 번 하고도 지금 멀쩡하게 재벌로 살아가잖아요. 거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뭐예요? 거래. 부모 자식도 거래. 뭐 거래하는데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모든 걸 거래로 한 거예요. 거래로.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나올 때도 뭐 조그만한 거 하나 가져와서도 예수님하고 뭐 하려고 지금요? 거래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배 버려본 적 있어요? 금을 버려본 적 있느냐? 부모 버려본 적 있어요? 마누라 버려보고 자식 버려본 적 있습니까? 그거 버리고 따라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는 거 있다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날 다 버리고 따라왔느냐. 다시 28절 보십시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있으면 따라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있으면 따르면 세 가지 준다 그랬잖아요. 뭘 주세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심판할 것. 두 번째는요? 여러 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 배 받고 세 번째는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자리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다 버리고 가면 이 현세에서 뭘 받고요 여러 배를 받고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 자,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따라갔어요. 유대인들은 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가 되신다고 바라보셨어요? 왕이 된다. 그럼 왕이 되면 왕 주변에 앉는 자리, 그러니까 열두 보좌 또는 열두라는 것은 열두 지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열두 제자들을 불러셨고 열두는 항상 하나님의 택한 아들의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열두를 불러내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주변에 쫙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왜 올라가세요? 십자가 지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한자리 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세대주의 해석을 하게 돼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에서 좀 더 나가면 신천지식 해석을 합니다. 열두 보좌에 앉는다. 열두 지파. 그죠? 그래서 신천지 모임에 혹 가보셨어요? 왜? 우리 교회 가신 분 한두 분이 계세요. 신천지 다니다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니까. 제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립니다.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신천지에 집회에 가보면, 목사님 가봤습니까? 뉴스로 봤죠. 그, 신천지 집회 가면요. 진짜 큰 운동장, 서울의 뭐 장충 체육관인가 뭐 이런데 열두 지파가 모여요. 그래 열두 지파별로 옷 색깔 다 해요. 뭐 열두 지파별로 쭉 이렇게 열두 지파가 또 제자들 이름을 대더라고요. 베드로 지파,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 그럼 열두 번째는 누구 지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또 이래가 뭐 단 지파, 그 구약의 그 열두 지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열두 지파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두. 그리고 제일 높은 자리는 누가 딱 앉습니까? 이만희 총회장님 탁 나와서 스승님. 근데 해필 또 옛날에 강대사 보면 새 언약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강대상 앞에 새 언약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보고 신천지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이러던데. 설교를 좀 들어보면 될 텐데 설교를 안 들어보고 껍데기 못 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체육관에 열두 지파가 쫙 색깔별로 옷을 갖춰 입고 얼마나 줄 잘 서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쫙 나서 앉으면 이만희가 뭐가 되는 거죠? 보좌에 앉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두 지파가 쫙 앉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둘러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왕 주변에 자기가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열두 번째 앉는다 해줬잖아요. 아, 참 희한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 열두 제자들 따라가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었고 예수님 주변에 보좌에 앉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갔는데 이 현세에서 여러 배 재물을 받았어요? 집 한 채 버렸는데 집 여러 배니까 서너 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열두 보좌에 앉았는지 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았는지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안 물어봐요.
1: 그래서 앞에서 목사가 와서 설교 한 말씀 읽어놓고 여러분들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배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 한 채 바치십시오. 여러 배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 한 채 버리면 이 집 서너 채 받습니다. 나도 받겠다. 확실히 보증만 해주면. 그러면 목사님한테 도장을 받아야죠. 정말 내 한 채 받으면 여러 배 받습니까? 예, 성경 약속이 그러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보증서 줄 수 있어요? 목사님 보증서 준다면 내가 한 채 바칠게요. 한 채 바쳤는데 만약에 여러 배 못 받으면 목사님이 한 채 바친 거 돌려주세요. 아니면 적어도 그럼 두 배로 돌려주세요. 보증서라면 목사 보증서 쓸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죠. 목사님 말씀도 안 믿네요. 목사님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네요. 안 믿으면서 왜 그런 소리 해요? 자신도 못 믿으면서. 그럴 때에 저 딱 이렇게 해요. 그럴 때에 전국의 간증거리를 찾으면 이런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건축헌금 하려고 뭐 빚내가지고 건축헌금을 탁 했더니 세상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저 동의하는 게 어떤 장로가 있어요. 베드로 장로라고 별명이. 얼마 전에 우리 근처에 교회당 와서 간증했대요. 얼마 전에 큰 교회당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은 그런 분 부를 분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레임덕이 왔대요. 내년 은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눌려있던 장로들이 그리고 또 저 뭐 손현복 목사도 불러주세요. 그분 스타일은 그런 분 부를 분이 아니거든요. 온건한 개혁주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불러내니까 레임덕이 와가지고 강사를 이 장로들이 당회장 목사 적어도 강단에 세울 사람은 당회장 목사를 허락을 받아요. 여전도에서 강사를 초청하든지 뭐 남자에서 강사를 초청하든지 목사님 강사 좀 초청해 주세요. 이 사람 되겠습니까? 검사하는데 그것도 안 됐다 그래요. 자기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못했는데 왜 그랬어요? 레임덕이 왔잖아요. 최순실 사건이 왜 터져요? 초창기는 안 터집니다. 레임덕이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 배를 전국에 이렇게 수배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 한 채 받쳤는데 한 서너 채 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 두세 사람 딱 불러서 간증시켜버리면 그냥 우리도 그렇게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제자들이 다 버리고 있으면 따라간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 배 받았느냐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성경 안에서 열두 보좌에 앉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버리고 따라간 줄 알았는데 어디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뭘 못 버렸어요? 하나도 못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뭐하고요? 미워하고 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버리고 따라갔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다는 말은 버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 배 다 버려놨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어디로 가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가란다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뭘 버렸어요? 버린 채 했죠. 십자가에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영생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열두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뭐고 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뭐며 영생이 뭔지 말씀을 다시 봐야 되죠. 자, 28절 보세요.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메시아가 왕이 되는 로마를 둘러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새로운 세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였대요. 어떤 세상을 꿈꾸고 갔을까요? 새로운 세상을.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농민들은 농민들의 새로운 세상을 부르는 거예요. 비정규직은요? 비정규직의 새로운 세상을 부르짖는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공무원들은요? 또 다른 자기들의 새로운 세상을 부르짖어요. 그 억울함들을 한 곳에 모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데모로 갔습니까? 예. 여기서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까지 가는데 뭐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어떤 새로운 세상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새로운 세상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으면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한자리 하려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맞아요. 예수님 말씀 새로운 세상, 제자들도 새로운 세상을 꿈꿨는데 제자들의 새로운 세상은 육적 새로운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열두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럼 열두 보좌에 앉는 게 뭔고 새로운 세상이 뭐며 또 열배를 받는 게 뭔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치러 가는데 제자들은요, 한자리 하려고 따라가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9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오후에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느구스단으로 같이 말씀드릴 내용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에 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진다는 말이잖아요. 이는 나무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증거는 이것이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어둠이 어둡기 때문에 또 그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게 임금이 하는 일이에요. 임금이 재판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 자체가 보좌에 앉으신 일의 일이에요. 보좌에 앉은 자의 일이란 말이야. 너 심판받아야 돼. 너는 구원받아야 돼.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 주었어요? 예수님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는 모습도 그게 바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린 십자가를 중심으로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좌에 앉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왕으로 생각했잖아요.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오신 그 모습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오신 그 모습이 하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게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 이게 예수님이 주 되심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예수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렇게 들릴 때, 오늘 오후에 이 말씀 같이 요한복음 12장 보면 나오는데,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도 십자가로 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뭐에 앉은 거예요? 보좌에 앉은 거예요. 이런 보좌를 누가 원할까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십자에 죽으심으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뭐만 보입니까? 십자에 죽은 것만 보이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누구에게만 보여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믿게 돼요. 그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와 계시고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돌맞아 죽을 때에 뭘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스데반 집사 봤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시간을 없애버리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보좌에 앉은 자들의 모습은
0: 스데반 집사이란 말이에요.
1: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게 세례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 서지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세대적으로 나가고 신천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열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니까 어떻게 다스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러니까 심판한다거나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엉터리 기독교 제국주의예요. 기독교 제국주의 이런 모습으로 나가요.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제국주의예요. 세계 경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근데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세계 경찰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 나는 안 하겠다 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사람들 밀어붙였잖아요. 그저 우리나라 잘 살면 최고야. 우리 창원시만 잘 살면 최고야. 이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선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꼴이 그런 꼴이에요.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정말 보좌에 앉아서 큰 소리 암치면 내 말 한마디만 장관을 세우고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최순실을 원한 것이지 언제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됨을 원한 적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부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인기 있고 명예롭게 되어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보좌를 생각했다면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보좌는 절대로 그런 보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게 진짜 하늘 보좌의 안전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나. 천국 못 가려고 악을 쓰고 있어요. 어디까지 와가지고? 교회당까지 와가지고 천국 안 가려고 악을 쓰고 있어요. 하늘 보좌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늘 보좌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2: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3: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당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하시면 저희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하셔서 구원 및 신앙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에 힘쓰며 이세교육, 제자훈련이란 비전을 둔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3절인데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3절 지난주 화요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 작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0: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와 또 헌신과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제3차 대각성의 주역이고 세계 선교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그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가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 부흥의 초청을 받고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무디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해서 내가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아, 이 아이 생각이 참 기특하다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러면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강사 옆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교회, 부흥회가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젊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으로 새로 부임하는 분이 바로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바로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가 첫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때 무디 목사님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예배당에 들어왔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화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각색이 됐을 수 있고 조금 막 부풀려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사람의 세워짐,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후손들이 왕조를 이루는 그 출발과 또 한 사람이 몰락하고 그의 후손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전멸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주 내내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워지고 어떤 가문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몰락하고 어떤 가문은 완전히 처참하게 몰락하는 그 분기점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분기점에 한 사람의 흥황하는 것과 또 한 사람과 그 가문이 쇠망하는 그 분기점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예, 설교 제목을 보시면 좀 아실 텐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가 그들의 미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후 왕조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말씀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청년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그 명령을 받고 예후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후를 주목하고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후가 함께 있었던 장관들에게 그 청년이 말했던 것을 전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바로 이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또 그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의 자세가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반면에 몰락하게 됐던 아합 가문의 이야기가 그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는데 그의 왕의 죽음 그 시신이 자기 아버지가 탈취했던 자기 아버지 사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거든요.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세벨이 또 처참하게 죽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자녀들, 그 가문의 자녀들 70명이 한꺼번에 몰살합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들까지 완전히 처참하게 진멸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뒤에 우리 계속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 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서를 묵상하는 것에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우리 남겨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한 개인과 가정, 가문, 또 심지어는 한 국가, 민족, 흥망성쇠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케 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이 역사서를 묵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역사의 무대에선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지난주간에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이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것이 바른 자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난주간에 묵상했던 그런 것들을 뭐 전체적으로 다 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9장의 이야기만 본다 그러면 이 9장의 모든 과정들이 엘리사가 그의 제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예후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았으니 그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자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적으로 받은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계시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엘리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엘리사가 또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제자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제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예후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예후 역시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의 운명을 건 것이죠. 그가 함께 있었던 그 장군들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예후를 지목합니다. 잠깐 뵙자고. 아마 엘리사가 보냈다라고, 그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그런 소개를 하고 잠깐 뵙자고 했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예후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배 집에 들어가서 그가 알고 전달받은 그대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노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예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그런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으신 부분에 보면 그 청년이 떠나고 나니까 함께 있었던 그 장군들이, 아니 그 젊은 친구 왔는데 뭐라고, 왜 당신만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더냐고, 조금 더 나가서 그 미친놈이 뭐라고 말하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어쩌면 조심스러워서 직접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들이 말해보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때 용기를 갖고 그가 알게 된 하나님 말씀을 장군들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노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좀 전까지 다 똑같은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영모여라고 하고 저를 잡아 죽이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알고 그대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읽었던 것처럼 그 말을 들은 장군들이 갑자기 자기 옷을 벗습니다. 장군들의 옷은 자기의 권위요, 자기의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 그 옷을 깝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죠. 그들도 그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또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우리가 알아야 받아야 할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소위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관, 역사관. 세계관, 역사관은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죠.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그것이 어떠한 삶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네,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사후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배웁니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후 세계는 지식은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복락을 인도하는 그 지식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 거의 보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은 그가 그의 일생에 경험한 그러한 내용을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 유년부하고 청년부 또 유스 여기서 말씀을 말씀대로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들도 또 전교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적인 알면서 이제 더 나가서 삶으로 경험으로 아는 지식. 이번 학기 이제 학기를 오늘 이제 마감하게 되시는데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이번 학기 성경 공부가 좀 다르죠. 물론 그 전에도 수고하셨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특별히 성경 공부의 중요점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지나서 그 말씀을 삶으로 아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이것을 쉐어링하고 한 사람이 탑다운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쉐어링을 많이 했잖아요. 쉐어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이번 학기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예. 물어보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함께 그 여정을 밟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사람들 주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예수님의 사람들 소위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우리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했을 때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잘할 수도 있지만 또 넘어진 거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서로 격려했던 한 학기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8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말씀 나눌 때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말씀하시는데 방학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하기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8월 18일 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기도 열심히 잘 하셨지만 다음 학기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지식적으로 알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알아가는 그 여정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만 본다면 하나님 말씀 예후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예후도 알게 되었고 장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관들의 취한 태도가 정말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죠. 좀 전까지 똑같은 장관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예후도 여러 장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고 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는 것,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똑같은 권위에 있었던 그 사람 발밑에 자기 권위의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아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서 말씀을 최종 권위 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 지금 똑같이 예후와 같은 장관으로서 같이 전쟁을 치르고 같이 일해왔던 그 경험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경험, 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라고 하는 이 경험,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자기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예후를 왕으로 섬기고 왕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장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후 왕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 장군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최고 권위로 삼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지식, 내 경험, 심지어는 내 감정, 이거와 다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최고 권위 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예후가 왕이 되었고 또 예후 주변에 있었던 이 장관들이 예후와 대적함으로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와 함께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몰락하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되었던 아합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회개시키고 또 이스라엘 그 나라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대가뭄을 주는 것이죠. 가뭄. 비의 신, 이 바알,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알을 믿고 있는 바알의 모든 그런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허상이든지 그걸 다 하나님께서 묶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 믿고 있는 바알 신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텐데 그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나와 이 나라를 괴롭히는 자 너냐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질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떤 영적 대결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고 450명과 혼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 대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합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심판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적 예언적 심판을 하시죠. 지금 예언적 심판대로 돼버린 거예요. 예후 집안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세요. 본심을.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에요. 심판을 선포하게 한 예언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게 한 하나님의 본심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세우셨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복을 내리사.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그들을 징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을 그 심판을 통해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인, 심판의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조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그러한 몰락과 철저한 패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롯의 사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너무나도 패역했기 때문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위들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는 게 옳은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 지금 재현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스트모던 시대 가운데 유니버설리즘,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종교를 통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참 선한 분들 계시잖아요. 종교가 없고 아주 선하게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제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하고 성경하고 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제 느낌, 제 감정 이것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니까. 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으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세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아량 있어 보이죠.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정말 참 구원받는 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잘 알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새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계시죠. 정말 나이스하고 그리고 달란트도 많은 분들 많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아주 좋은 사람들도 동성애자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동성애자들 혐오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른 부분에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남자와 여자로 성정인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성정인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 정말 바른 그런 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동성애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우린 죄로 아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 어떻대 저떻대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리 합의를 하고 그것으로 옥죄온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타협해버린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로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믿고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심판으로 경고해도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 삼고 삶의 유불리를 떠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 무대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이 아무리 폐역해 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말씀을 최고 권위로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그 어려움도 당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소망의 빛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레이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사 겉으로 보기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이 온통 행복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것. 어쩌면 이것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남자도 그랬습니다. 개인 사업체를 갖고 있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며 아름다운 아내와 가족이 있었지만 언제든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의 허망함으로 인해 울었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1: 아, 언제 저녁 다 돼요?
2: 그건 우리를 위해서 저녁을 차리고 있는 수에게 물어봐야지.
1: 아, 수?
3: 한 시간쯤 걸려요, 레이.
1: 그렇다면 해변에 다녀와도 되겠네요. 나 꼭 시운제나 보고 싶은 새 보드가 있는데.
3: 아, 당신은 정말 서핑을 좋아하는군요.
1: 거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좋아해요.
3: 대신 늦지 말아요.
1: 네. 에이와 조디, 같이 해변에 가자. 안돼 조디, 기다려. 조디, 돌아와. 조디, 돌아와. 조디!
4: 레이, 어떻게 된 일이야?
5: 조디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어. 조디가 죽을 것 같아요.
4: 아직 숨은 쉬고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자.
5: 죽지마 조디. 힘내 조디. 죽으면 안 돼. 조디.
0: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이 남자에게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고 그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얻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레이 컴퍼티의 실화 간증입니다.
6: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형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셔서 어머니가 이방인이신 아버지와 결혼하셨을 때 외가 식구들이 경악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분은 훌륭한 부모님이셨고 멋진 결혼 생활을 하셨죠. 아버지는 목수이셨는데 성품이 느긋하고 친근하신 반면 가끔은 무책임하셨죠. 한 번은 어머니가 밀린 청구서가 한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발견하셨는데 어머니는 그 비용을 마련하시기 위해 미식일을 하시기도 했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미식일을 옆에서 도와드렸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분 다 하나님을 믿으셨고 우리 집엔 성경책도 있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성경책을 읽거나 교회에 가지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기회

0: 몇 번 있었죠.
1: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제가 무엇을 받아왔는지 보세요.
2: 오, 신약 성경이네.
1: 구약 성경의 시편과 잠언도 같이 들어있어요.
2: 그래.
1: 어떤 아저씨들이 학교로 와서 나눠줬어요.
2: 엄마도 학창시절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주셨어.
1: 전 주기도문도 알아요.
2: 누가 가르쳐줬니?
1: 비이모요. 예전에 이모댁에 놀러갔을 때요. 전 10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2: 그걸 외웠어?
1: 네. 매일 밤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꼭 수면제 같아요. 주기도문을 외기 전까지는 잠이 들지 않거든요.
0: 저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싫어했죠. 배우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해변 길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저는 13살 때 서핑의 눈을 떴죠. 저희 삼촌은 낡은 나무로 된 서프보드를 갖고 계셨는데 앞부분 끝쪽이 너무 길고 덩치가 아주 큰 보드였답니다. 저는 서핑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마다 벽돌 바르는 일을 도와서 그 돈으로 새 서핑보드를 사기도 했고 모든 여가 시간에 파도타기 연습을 하며 보냈죠. 학창시절이 지났고 저는 학교를 졸업한 뒤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 점심시간이면 저는 6마일이나 떨어진 해변까지 가서 서핑을 즐기곤 했죠. 그러다가 수가 은행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너무 예뻐서 다른 모든 여자는 다 잊게 만드는 여자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점심시간에 서핑을 하고 은행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 서핑은 어땠어요?
1: 예, 나쁘진 않았어요. 점심 먹었어요?
3: 네, 전 도시락 싸왔어요. 엄마한테 요리를 배웠는데 언제 한번 당신 집에서 당신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차려줄게요.
1: 오, 그럼 좋죠.
3: 그런데 당신 어머님은 유대인이라고 하셨죠? 그럼 어릴 때 유대인으로서 양육 받았어요?
1: 아니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교회 안 가세요. 당신은 크리스천이에요, 수?
3: 네. 어렸을 때 한 부흥사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어요.
1: 앞으로 나갔다고요?
3: 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말했어요.
1: 그럼 지금도 그분을 따르고 있어요?
3: 꼭 그렇진 않아요.
1: 우리는 날마다 점심을 함께 먹었고 친구가 되고 그 후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0: 우리는 서로 다니는 회사를 정말 좋아했고 은행에서는 우리를 인꼬새라고 불렀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밤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고 또 정기적으로 시편을 읽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3: 레이, 자기가 입은 그 카우보이 가죽 자켓 참 마음에 들어요.
1: 그래요? 고마워요.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3: 당신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1: 네, 이 술장식까지 모든 걸 다요. 전에 한 유명한 서퍼가 이런 옷을 입은 사진을 보고 그대로 모방한 건데 내 서핑 친구들이 다 하나씩 갖고 싶어해요.
3: 나도 갖고 싶다. 당신 아예 사업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1: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후에 우리 결혼해요.
2: 은행을 그만두다니 너 정말 배짱 좋구나.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1: 전 제 개인 사업체를 더 갖고 싶어서요, 어머니. 전 자켓 만드는 일이 정말 좋아요. 저 아래 해변 바로 근처에서 제가 만든 가죽 자켓을 팔려고 해요.
2: 예전에 내가 미식 일을 할 때 네가 정말 많이 도와주긴 했지.
1: 바로 그때 바느질하는 법을 배웠어요. 엄마, 사실은 저 수의 아버님에게 수와 결혼해도 되는지 여쭈었어요.
2: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던?
1: 거의 뒤로 쓰러지려고 하셨죠. 제 긴 머리와 요란한 셔츠 때문에 저를 교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가 기르는 개 조디가 차에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수의사는 그 다음날 우리 개를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죽음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수와 저는 20살 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진 상태였죠. 성공적인 사업체,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하지만 죽음이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죠. 저는 그 두려움에 침대 모서리에 앉아 울기도 했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었소?
3: 아니요. 아기 키우느라고 너무 바빠서요.
1: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죽게 되잖아, 수. 그건 필연적인 거니까. 그런데 난 요즘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 죽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과학이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까지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더라.
3: 지나치게 병적인 생각이에요, 레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나도 잘 모르겠어. 혹시 당신 나 혼자 며칠 휴가를 내서 친구들과 서핑 동호 모임 좀 다녀와도 괜찮겠어?
3: 그렇게 해요.
1: 그래서 우리 다섯 명은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 여행을 갔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모두 녹초가 되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저는 방에서 쉬다가 성경책을 집어들었는데 그때 성경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로 펼쳐졌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뭐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생각 속의 삶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 즈음 저는 한 여성 고객의 가죽 미니스커트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엉덩이 치수를 잰 뒤부터 자꾸만 떠오르는 정욕적인 생각들과 씨름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성경의 그 말씀들은 제게 충격을 줬고 전 옆방에 있는 그레엄에게 상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레엄, 아직 안 자?
4: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어서 들어와. 윌슨이 깨지 않게 조심하고.
1: 그레엄, 나에게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난 이해가 안 돼서.
4: 성경엔 죽음에 대해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어. 그럼 넌 하나님을 믿어, 레이?
1: 매일 밤마다 기도해.
4: 정말?
1: 우리 이모가 내가 어렸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
4: 난 한 번도 네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1: 성경 한 부분도 읽었어. 시편 전체를.
4: 와, 놀라운데?
1: 사실은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어. 좀 웃기게 들리겠지만 정말 그랬어.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도 그런 후에는 왜 우리 모두를 죽게 하시지? 그건 미친 짓이야.
4: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1: 나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잘 알아. 심지어 난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레엄, 내 안에는 그릇된 것을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 하지만 왜 그런 것인지,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4: 그건 너의 죄의 본성이야.
1: 좋은 설명이네. 지금 바로 내가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거든.
4: 네가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양심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은 너의 기억 창구에 기록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 역시 기록을 갖고 계시지.
1: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
4: 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 생각해?
1: 만약 하나님께서 정욕을 가늠한 것과 똑같다고 보신다면 난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아.
4: 네 말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하셨던 일들이 이해가 되니?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를 말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도 이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내가 아는 전부야. 실은 그게 다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
4: 네가 죄를 지었을 때 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너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
1: 왜 내가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분이 죽으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전혀 몰랐어. 그렇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이젠 이해가 된다.
4: 내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줄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방에 계셔. 네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너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돼. 기도하기를 원하니?
1: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돼?
4: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자, 내가 불을 끌게. 그럼 기도하기가 더 쉬울 거야.
1: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저는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을 대적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도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서핑하러 가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답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싶었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나갔고 아내와 함께 기도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까지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맨 먼저 어머니 곁에 다가갔죠.
2: 하고 싶다던 얘기가 뭐니래?
1: 어머니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2: 난 하나님을 믿어. 너도 알잖니.
1: 네, 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어머니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분께 어머니의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어머니는 거듭나셔야 돼요.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천국에 가시도록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2: 잘 모르겠다래.
1: 그냥 예수님께 어머니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2: 좋아, 그렇게 할게.
1: 하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저와 함께 결신 기도는 원치 않으셨죠.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저희 가게로 들어와서 제가 크리스천이 된 것을 축하했더니 악수를 하면서 제 손에 1,000달러짜리 지폐를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91세의 노 목사님이셨는데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5: 군인들이 너무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울부짖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에게 시편 91편을 읽어줬지요.
1: 시편 91편. 저도 그 말씀 알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5: 잘했어요, 레이. 말씀을 계속 외우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것을 생각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시잖아요.
5: 맞아요.
1: 그리고 그분을 마음가운데 모시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죠.
5: 형제는 새신자치곤 아주 예리하시군요.
1: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 가게에 오는 누구에게나 전하고 있어요. 주로 서퍼들이죠.
5: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형제님에게 등사 인쇄기를 사드릴게요.
1: 예? 아니요. 목사님께 그런 큰 비용을 대시게 할 수는 없어요.
5: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부디 이 노인에게 아량을 베풀어주세요.
1: 예. 그렇다면 그것을 갖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세요.
1: 어느 날 저는 저희 가게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제 아내, 저의 사업장, 그리고 집, 모든 것을요.
3: 레이, 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1: 어떻게 내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걸. 하지만 난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어.
3: 버스를 탈 때 당신이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방법은 어때요?
1: 전도지? 그래, 조지 목사님이 주신 그 인쇄기로 내가 직접 전도지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동안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건 모두 죄의 결과야. 피부색이 아닌 죄의 문제라고. 그걸로 내 첫 번째 팸플릿의 주제를 삼아야겠어. 저는 전도지를 쓰고 인쇄했습니다. 누군가 그 책자를 보고 제게 5천만 부를 인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지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 사역은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한 장례식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서핑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말고도 함께 서핑을 했던 친구들이 20대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3: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1: 마약 과용으로 죽은 거래. 난 그 친구들이 온갖 마약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그들이 죽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3: 당신 친구는 구원 받았어요?
1: 나와 함께 영접기도는 했지만 자기 집에서 돌이키지는 않았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난 항상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싶어.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
3: 아마도 당신 친구는 결코 구원받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단지 당신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내 말은 유다의 경우를 보라는 뜻이에요.
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오, 하나님, 제발, 제발 저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돕게 해주세요.
6: 다음 주에 우리는 레이의 간증의 결론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새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식물들이 더 많은 온실 개수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식물들이 더 많은 온실 개수를 만들어낸다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식용으로 젖소를 사육하는 것을 포함한 인간들의 활동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전가시킵니다. 소를 포함한 모든 초식동물들은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메탄가스는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화 가스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탄을 제한시키는 방법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메탄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화학적 반응에서만 만들어진다고 과학자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탄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식물들을 발견했을 때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측정하는 메탄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아니라 식물들과 나무들에서 생성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진회를 썼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관련된 화학적인 반응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과학자들은 더 높은 대기온도에서 더 많은 메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발견은 열대림 상공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메탄 가스 기둥을 설명해 줍니다. 이들이 발견에 기초하여 과학자들은 대기 중의 메탄의 20%가 식물들과 나무들로부터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약 150메트릭톤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이 지구에 내재된 균형을 허락하셔서 메탄을 포함한 생명의 부산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인류 역사에 종말이 올 때까지 심고 거두며 이 지상에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광고의 홍수 속에 복음적이고 건전한 기독교 방송이 소개되고 알려지고 광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ITL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함 크기의 이 작은 ITL 카드는 저희 BBN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역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하신 언어와 또 필요하신 양만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E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피터 드러커를 한평생 이끌었던 강렬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피글러 신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선뜻 대답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자 피글러 신부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 질문에 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53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피터 드러커의 가슴에 남아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당시를 회상하곤 했는데 친구들 또한 그 말이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귀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그마한 난장이가 나타나서 자갈돌 두 개를 양쪽 주머니 하나씩 넣고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면서 돌 두 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후 강을 건넌 다음에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본 결과 그 자그마한 돌멩이가 황금 덩어리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올 걸 하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저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갔을 때에 전혀 다른 가치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그마한 선행과 섬김과 봉사가 결국 천국에서는 저 황금 덩어리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16절에서 19절,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6: 자, 여러분, 모세의 손을 대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그림자. 그렇죠.

0: 그런 말 아니고 장래일에 그림자라는 말은 장래일에 그림 장차 다가올 일에
1: 앞으로 뭔가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림자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 연극 알아요?
2: 네.
1: 그림자.
2: 네.
1: 그죠? 그때 딱 쳐놓고 네, 뒤에 불을 비추고 그림자만 보이는 거죠. 사람은 안 보이고. 근데 그 그림자를 장막을 확 벗겨버리면 뒤에 누가 있어요? 사람 있고 손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손으로 새 모양도 만들고 막 비행기 모양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림자로 나비도 보이고 그죠? 이렇게 하면요 뭐 토끼가 뭐 먹는 것처럼 이렇게도 되고요. 근데 그 이 그림자 장막을 탁 걷어버리면 뒤에 아 사람의 손이네. 아 나는 저게 새인 줄 알았는데 장막을 딱 벗겨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 손이었네. 어? 나비가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람 손이었네. 손으로 그림자 놀이하는 거죠. 어?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사람 손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 이렇게 해서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래일에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그림자는 뭔가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실체, 실제 몸, 그림자와 실체, 그림자가 있는데 뭔가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장래일에 그림자가 뭐냐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뭐냐면 자, 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은요 구약이라고 보면 돼요. 구약 이것은요 신약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구약 몇 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3927 3 곱하기 9하면 뭐예요? 27. 그러니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여기시죠? 39, 27. 그리고 이걸 다 합하면 몇 권이에요? 65. 그렇죠. 자,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자, 성경 전체는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 39권. 그래서 39 하면 몇 권이에요? 27. 그래, 39 더하기 27은 뭐예요? 66권. 아, 그렇게. 자, 성경은 구약 39권은 전부 다 그림자라고 보면 돼요. 무슨 그림자? 신약의 그림자인데 이 신약의 그림자의 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인데 누구의 그림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림자인데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은 이런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그 먹는 것들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나? 물 속에 있는 것들 중에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비늘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비늘. 물고기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뭐예요? 황금 물고기, 황금 물고기 비늘 있어요. 자, 물고기 속, 바다에 사는 것 중에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요, 또는 민물도 마찬가지고요, 민물. 오징어.
2: 오징어.
1: 문어. 맞아요. 또. 뱀, 맞아요. 뱀.
2: 물.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뱀장어.
1: 뱀장어, 좋아요. 그런데 왜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비늘이 없는 것들은요 땅에 딱 들어붙어 살아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같은 거 있죠. 미꾸라지는 겨울이 되면요 물기 있는 흙 속에 파고들어서 흙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요 민물에 살든 바다에 살든 막 바닷물로 헤엄치며 또 그러니까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땅에 딱 붙어서 사는 물고기들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곤충들도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는 왜 그러냐면 땅에서 톡톡 뛰어오르거든요. 메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에 딱 들어붙어서 메뚜기 맛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땅에 들어붙어서 사는 그런 곤충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말해. 그러니까 구약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

0: 유대인들은요, 추어탕 먹지 않아요.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것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추어탕 먹어요? 목사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들어붙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림자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걸 구별하는 것은 그림자로 그랬습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의미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뛰어오르는 사람,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안 먹고로 구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삶의 목표, 나는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딱 들어붙어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또 두 번째로 초하루, 날짜들이에요. 초하루. 그 초하루라는 말은 매일 1일 1일 되는 그런 날에 초하루 또 안식일, 절기 또는 안식일 이런 날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면 요거 안식일만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 하는 날이냐면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이란 것은 지금의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토요일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하러 모이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뭐. 그 정도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왜 일하면 안 되느냐 하면 두 가지로 설명해요. 안식일은 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림자였어요. 왜 일하면 안 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안식일 하루는요 일을 안 해야 돼요. 왜 일을 안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러분 태양빛이 오늘 비치는데 저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한 거 있어요? 태양 만들기 위해서 일한 거 있어요? 예찬이? 없지요? 태어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할 뿐만 아니라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태양빛 때문에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나 모든 과일도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만드는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태양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지구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었다. 요거 기억하라. 이걸 위해서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다. 무슨 그림자? 앞으로 이 천지 만물을 주인 누구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을 보여주기에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또 두 번째 구약에서요. 뭐라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 그래서 구원받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기 문지방에 발랐는데 이건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는데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대신에 누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은 전부 은혜로 받는다. 내가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절대로 일 안 해요. 안식일은 불을 켜면 안 돼요.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 불도 못 켜요. 추워도 불을 못 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안식일 되기 전에 온도를 약하게, 아주 약하게 낮춰놔야 돼요. 그렇게 자기들은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먹고 마시는 거, 날짜 지키는 거, 안식일은 다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안식을 얻는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평안하게 쉬는 걸 말해요. 진짜 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것이 다 힘들어요. 유치부 어린이들도 힘들어요. 초등학생들도 힘들어요. 어른들도 다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안식을 얻는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세요. 17절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는 것이요. 또 안식일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희들 왜 그래?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 여보세요. 그건 그림자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그 추수감사절 그래요. 많은 교회들마다 막 추수감사절 지킨다 그러는데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저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르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막 절기 지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람들은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가하는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붙들고 나 구원받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거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막 숭배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꿈에 내가 뭘 봤대요. 그걸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꿈에 뭔가 봤다는 사람들은 얘기는요 자꾸만 과장을 해요. 보태요. 그래서 거짓말을 막 섞어 넣어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요 뭘 하냐, 자 먹고 마시는 거 구별하고 안식일 지키고 막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은 19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대장이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머리는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많지만 말하는 사람 지금 누구뿐이에요? 목사님뿐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요, 뭐 만 명이 모였던 2만 명이 모였던 그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자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건 따진다면, 날짜 지켜야 돼, 아니에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걸로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림자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만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요. 가짜를. 야 이걸 지키라, 이걸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자꾸만 그림자를 내주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머리를 통하여 우리의 온몸이 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자라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지. 예수님만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었다. 그러면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자 붙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모든 구약에 그림자로 주어진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그림자를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그림자를요 또 지킨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그림자를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 천국은 의로워야 가거든요. 제가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 찬송곡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송이 있죠.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 조각에다가 글을 써서 공원에 두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전 슬퍼요.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주던 하나뿐인 친구마저 잃었어요. 난 매일 울어요.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그 글귀를 보고는 공원에 분필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생각나는 말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는 한 학교의 학생들이 많은 격려의 말을 남겼대요. 우린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들 썼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것은 우리가 한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서 힘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한 조그만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거나 또 앞으로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게 준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떠올려줍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모세는 적들을 물리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했던 그 하나님께 속한 강력한 지도자였죠.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들에게 말로 남긴 것이 이 말이었어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이 새로운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법을 어떻게 지금 배우고 계신가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또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신

내 당신에게 싶은 말이 뭔지 아느냐고. 당신은 내가 불행을 당할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었지.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도 함께했고,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도 함께했고, 내가 총에 맞았을 때도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집을 잃어버렸을 때도 나와 함께했었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 자리에도 You are still by my side. 당신은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지. You know what?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냐고. 이 말들은 부인이 함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인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함께 있는 곳마다 나의 불행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불행의 시작인 것 같다고. You are my bad luck 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조강지처같이 동행해온 아내에게 감사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자기 불행에 대한 탓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죠. 물론 이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집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만났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관계성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관계성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 삶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의 고통을 안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심령 안에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 삶도 건강하게 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성을 예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투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성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맺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해서 여러분께서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루하지 않았나요? 내가 왜 이것을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고 관계도 없는 이름들, 거의 알려지지 아니한 이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중요한 한 장에 chapter 16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한 챕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토록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소개된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이들의 이름을 남겨놓음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이 이름을 읽게 만들고 이 이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명단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신 대로 이 세상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all of Fame이라고 하는 각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올리게 되죠. 아마 오늘이 슈퍼볼 하는 날이기 때문에 maybe 톰 브레이디 같은 쿼터백은 명예의 전당에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5번이나 챔피언십을 먹었습니다.

0: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편이긴 하지만 LA 램스의 쿼터백 고프 이분은 아직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이도 25밖에 되지 않았고 철출연의 첫 번째 출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름 그대로 배가 고픈 분, 배가 고프신 분, 고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에게 곽각광을 보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주위에 살고 복음위에 달려간 사람들을 기억하지 세상의 영광을 선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예 전당에는 반드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 명예 전당에 꼭 새겨지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바울이 이 명단들을 기록한 이유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을 보화같이 여겼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he treasured people. 바울은 사람을 보석같이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장차 주님 오실 때에 그가 받게 될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people를 이야기했어요. 그가 만났고 그가 교제했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바울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귀여길 줄 아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보석같이 여기는 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올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가운데도 수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를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 수많은 릴레이션십들,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친구와의 만남도 있었고 부부와의 만남도 있고 직장이나 동료들과의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다뤄왔는지 우리는 지나간 날들에 만났던 그 관계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가꾸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맺었던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잘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성이 건강해지면 우리 삶도 건강해지고 관계성이 건강해지면 삶에서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릴레이션십을 바르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관계성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삶의 중요한 자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한 시각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을 볼 때에 건강한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결실한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각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특정한 패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의 장점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추한 면도 있고 또 밝히고 싶지 않은 누추한 면도 있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은 그가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만 나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7명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7번째. 이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디 출신인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의 삶을 엿보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냥 메리가 아니에요. 프라우드 메리도 아니에요. 힘이 수고한 working hard 메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힘이 수고한 마리아. 이 한마디 표현이 이번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을 보게 되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친척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동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다. Highly respected. 사도들 사회에서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다. 심지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 받은 아벨레라고 했어요. 그냥 아벨레가 아니라 approv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 외에도 12절에 보게 되면 수고한 드루베나,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우린 여기에서 좋은 점, 장점만을 열거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좋은 점만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건강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측면을 먼저 보시는지요? 약점을 먼저 보고 부족한 점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밝히기를 원하는 성향을 가졌는지 아니면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장점을 먼저 보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양은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좋은 것을 보려면은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안경을 새로 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좀 더 세련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그런 안경을 제가 했는데요. 저는 항상 유럽 안경을 갑니다. 이태리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유럽이 제일 크니까. 제일 잘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갔더니 그만을 하더니 제 왼쪽 눈에 약간 난시가 있대요. 이 난시라고 하는 것은 각막이나 수정체가 고르지 않아서 모든 것이 흐려져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다른 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내 눈에 수정체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삐딱하게 보이고 흩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망막이 울퉁불퉁하다면은 누구를 보아도 삐뚤게 볼 수밖에 없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시각으로 돌아가려면 내 마음의 근본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고백드리지만 죄악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sinful nature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근본은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마음을 가진 그 상태로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 삐뚤게 보고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누구를 보든지 바르게 볼 수 있고 축복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깨어진 측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건강해지면 인간관계에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마음의 장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배려가 있으면 장벽이 있으면 역시 관계성도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름들을 다시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노예의 이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전체 인구가 약 한 100만 명 됐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도시, 요즘도 100만 명이라면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면 엄청난 크기죠. 근데 그들 중에 약 3분의 1 내지 어떤 분은 2분의 1까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약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혹은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8절을 잠깐 보시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이 황제 가문에 사용된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그 당시 가장 파퓰러했던 노예의 이름이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블리아는 probably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나오죠. 우르바노에서 나온 영어가 urban, 도시라는 영어에서 나왔어요. 이건 역시 노예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예 출신의 이름들, 실제로 노예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사도바울은 이와 같이 가장 하층에 속하는 lowest class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회적 계급의 장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리스도 블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영어는 아리스도 블루스라고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중간시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시대 Intertestamental Period이라고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시대를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에 잠깐 동안이지만 유대 독립 왕조 시대가 있었어요. 흔히 말해 헤스모니안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도 블루스라는 이름은 그 헤스모니안 왕조의 왕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스도 블루스 1세 때 갈릴리 지역을 병합을 하고 최초로 본인을 킹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이때에 에스네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도 블루스는 바로 그 왕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이름을 딴 헤롯 대왕의 손자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그 손자가 헤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아리스도 블루스의 즉 헤롯 대왕의 손자의 형이 누구냐고 하면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헤롯입니다. 사도는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핍박의 바람을 일으켰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의 이름이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1세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쳐서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투옥시켰던 그런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이 벌레에 먹혀서 죽임당했던 사악한 왕. 이게 바로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 동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스도 블루스예요. 여러분 헤롯의 가문이라고 하면은 사악한 가문이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수의 가문인데 원수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등장한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속에 나오는 헤로디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헤로이라는 이름 뒤에 헤로디안, 헤로디온 이것은 maybe 헤롯 가문의 사람인 것을 추측해 하는 이름이에요. 원수의 가문입니다.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도저히 크리스천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원수된 사람들의 가문인데 어찌하여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과거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악한 일을 과거에 저질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동역자로 억셉트를 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을 다 깨뜨리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초기 교회 공동체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에 드는 자들만 억셉트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반대 입장의 사람들도 억셉트했어요. 어떤 차원의 배려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장벽들을 이미 다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먼데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몸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계적인 몸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원수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로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처한 삶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떠한 장벽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 앞에는 다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장벽이든지 선입관이든지 자아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의 장벽이든지 어떠한 장벽이든지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장벽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미국의 작가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존 비비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게 되면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존 비비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있는 네이플스라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한 중년 나이 되는 남자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간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항상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고 하는 집회에 참석도 해보았지만 저에게는 전혀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서 있다가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고 했지 한 번도 내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아들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36년 동안 아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 속에는 한처럼 이 증오심이 가슴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증오심의 이 장벽이 어떠한 은혜도 임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막고 있어서 교회는 다녔지만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랬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그의 오랜 세월 동안 막혔던 벽이 깨어지고 36년 만에 자기 어머님께 전화를 했고 전화를 한 그 순간 그 모든 증오심이 깨어지고 두 분이 만나서 함께 울고 하나가 된 그 간증을 그분이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장벽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점잖게 그렇지 않은 척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매일 우리 마음 중심에도 이와 같은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와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찬양을 불려도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다. 마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배어리가 있다면 그것이 과거에 형성되었던 증오심이나 상처 때문이든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어떠한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든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십자가 앞에 꼭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때 쓴뿌리를 토해내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토해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건강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어졌던 은혜의 순간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왔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현재적인 삶에도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성이 정말 축복된 관계로 나아가려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그가 받았던 은혜 한 개를 잊지 아니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She is my mother.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케이스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루포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하면은 루포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은 사실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maybe 아마 구경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나왔다가 마침 나온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날이었어요.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죠. 로마 군사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됐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속으로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 괜히 잘못 나왔다가 뭐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뻔한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긴 했지만 그날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처형의 현장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 현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온 인류의 죄를 한가슴에 안고 처형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친히 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도 자기에게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6세에서 9세까지 온 땅의 어둠이 덮이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비로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야말로 그루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모두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런 거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역사적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많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처형당하시는 현장을 보았던 구레네 시몬. 이 현장을 본 이후로 그의 삶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그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구레네 시몬은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아들 루포도 크리스천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던 즉 루포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그 이 설명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바울이 어릴 때 유모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도행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 믿은 후에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있다가 바나바가 내려가서 바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 바울을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의 뒷바라지를 했던 분이 루포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니그로예요. 니그. 그래서 maybe 흑인 계통, 검은 계통의 사람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probably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론. 이게 FF 브루스 같은 분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maybe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에 아무도 없는 이 외딴 곳인 안디옥 지역에 왔을 때에 그의 뒷바라지를 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지금도 기억하면서 She is my mother.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담은 고백이었어요. 그분이 그에게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서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는 과정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섬겨주었고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게 됐는데 이와 같은 은혜의 순간을 망각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없고 바른 인생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십이에요. 이것이 깨어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인생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귀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기 때문에. 제 후배 중에 대학교 후배이면서도 또 신학교 후배이기도 한 목사님 한 분이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계십니다. 이현문 목사님이라고. 그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쓰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자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적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뇌성마비를 앓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20살이 되던 해인 1984년도에 그 동생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만은 이 동생은 혼자 앉을 수도 없고 기저귀를 차야 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온 식구들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의 원천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능력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들이 매일 하신 말씀이 하나 있대요.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하고 어려움만 안겨주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루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할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혼자 떠들지 않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또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귀를 막고 마음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운 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떠들지는 않는지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노진상 강사의 화요일 저녁 집회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요나서를 보시는데요. 요나서 4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는 모순 투성이입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셔서 내가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 사람들이 참 악하다. 그러니까 니느웨 가기 싫고 요나가 도망가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털시시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배에 풍랑이 와서 결국은 물고기에 빠지게 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에 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안에 있으면서 요나서 2장이 그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나서 3장에서는 또 가서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다 말아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모순투성인데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서 갑니다. 물에 빠져서 큰 고기로 인해서 구조를 받기도 합니다. 그 물고기가 고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가 상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라고 하면서 책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건 난 모르겠고, 하여튼 큰 물고기로 인해서 이제 구조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서 물고기가 토해서 다시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고, 그리고 설교한 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했던 그 도시가 회개하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설교자가 가장 경험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닐까.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설교했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회개하였더라. 그 왕까지 회개하면서 다 같이 그 나라가 주님 앞에 왔더라.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부흥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나 4장을 분노의 선지자라고 저희들은 그 요나 4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냄을 받고 사명을 다했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반응을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왜 오히려 분노할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는데 왜 분노합니까? 요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요나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나의 문제 아니면 요나의 분노,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요나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표면적인 문제와 좀 더 내면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요나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분노하는 겁니다. 화내는 겁니다. 열받는 겁니다.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노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분노를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해서 하나 둘 셋 또 쉬어보고 크게 숨도 쉬어보고, 그리고 싸우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도 부부들 종종 있는데, 그 깊은 문제에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고 갈라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해결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저희 교회에서 인도하면서 Gospel Transformation이라는 그 책에서 Anger from A to Z라는 그 챕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Anger from A to Z, 한국말로는 분노의 A to Z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분노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자녀들에게
내

0: 때는 화. 아이들이 자꾸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귀찮게 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화를 내는 부모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들만 셋이 있어요. 아들만 셋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했잖아요. 저희 고백이었었어요. 딸 필요 없어요. 주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딸 필요 없어요. 아휴,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있긴 있는데 아들만 셋이에요.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우다가 보면, 근데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운다고 말을 하면은 저희 아내가 항상 화를 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신이 언제 아이를 키웠냐?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를 봤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래도 성광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으니까 제가 이제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니까 참 아이들 키우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그 여자를 통해서 봤는데, 자녀들에게만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분노가 있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가 있다 그래요. 불편하는 것 불편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 하고 싶은데 자꾸 비판하면 불편해 한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또 분노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센스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해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런 말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말이죠. 센스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마트에서 쇼핑카트로 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분노를 한다고 그래요. 미혼이라서 분노가 나오고 결혼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혼해서 분노합니다. 그렇죠. 미혼이기 때문에 화나고 결혼해서 화나고 중년의 나이라서 화가 나고 노년이 되어서 화가 나고 그냥 살아있어서 화가 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다고 하는데 그 시험에 든다는 말을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시험에 든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용어는 삐졌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옳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진단을 해야 합니다. 박 집사님은 삐지셨지 시험에 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받아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집안의 사소한 일로 자꾸만 화가 난다고 한대요.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계획을 방해해서 내가 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구운 빵이 예쁘게 안 나와서 또 분노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중요한 시기에 차가 고장나서, 이 코스타를 운전하고 오는데 차가 고장나면은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자꾸만 스피리추얼라이즈 하는 분들도 있고, 니느웨 사람 같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해서 분노가 나고,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앉아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방문자가 앉아있어서 너무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편애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또 분노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면 부담이 가잖아요. 나도 잘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해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뉴요커의 스피릿이거든요. You leave me alone. You don't touch me, I don't touch you. 이거거든요. 나의 식사 초대를 거절했을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 뉴저지 사람들인가 봐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내는 사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일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은 보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막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웃겨요? That's so bad.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싸우면 조용히 앉아있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싸워? 하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분노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에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도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욱 하고 밥상을 뒤엎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때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먼저 타을이지 않고 먼저 때린 다음에 이야기하죠. 저희 집에서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24살인데 큰아이가 제가 24살이라서 당황하셨어요? 큰아이가 24살인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엄마한테 맞는 모습을 둘째 아이가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맞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엄마가 자꾸만 화가 나서 막 잡히는 것마다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Why are you hitting me? 도대체 왜 때리냐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때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여러분, 분노는 죄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분노의 죄를 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분노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노할 자격이 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자격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죄 밑에 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한 것만 본 다음에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밑에 무슨 죄가 있었을까? 요나의 죄 밑에 어떤 죄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저희들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English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ut it displeased Jonah exceedingly and he was angry.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It was evil to Jonah, a great evil, and it burned him. 한국말로 이것을 직역한다면 제가 직역해봤더니 요나에게 악이었고 큰 악이었다. 그 악이 그를 태웠다.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읍이 무너지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He wants violence. 완전히 폭력배요 같은 생각으로 violence를 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자기가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레벨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나라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저런 인간들이 나와 같은 레벨에 올라오는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차별의 문제는 미국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도 그저 헤이트 크라임입니다. 성경 공부에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I must end this.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총을 쏴서 한 명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인상도 우리의 차별도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우월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질합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갑질합니다. 전도할 때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전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옳은 길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전도하는 것을 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정말 turn off 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요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마치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신학과 지식을 신학과 그 삶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알고 있는 것은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신학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이라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생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대상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식과 생활의 갭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나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교인들을 절대로 못 봅니다. 목회 25년 하면서 너무 세련된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서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신학, 생활화되지 않는 신앙과 종교성은 요나의 분노의 원인이었습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종교적인 사람이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분노했을까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했을까라고 해서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카테고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성경 많이 봤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희생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위험성은 기독교의 핵심인 은혜가 빠졌다는 겁니다. 은혜, 은혜, 은혜, 은혜로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과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맏아들은 순종으로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멀리했고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결국 둘 다 아버지를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나중에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잔치에 들어온 아들은 큰아들이 아니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묻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퀄라이즈 시키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종교성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아니라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 선 우리들이 어떻게 분노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차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가도 되고 저 사람한테는 갈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장 4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한글 성경에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그렇게 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는 ES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 you do well to be angry? Do you do well to be angry? 요나의 웰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너에게 이것이 좋은 것이냐? 너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행복한 것이냐? 내가 분노내는 것이 너에게 이것이 괜찮은 거니? 평안한 것이냐? 화평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아직도 요나에게 헌신하고 계시다.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나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은 요나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분노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희들은 요나, 에이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나는 누구라? 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뉴욕에서 커리어를 가진 분들은 소개를 할 때마다 꼭 질문을 하고 처음에 만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영어 교회를 합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Hi, my name is Stephen. What's yours? John. Okay. What do you do? I'm an accountant. I'm a medical doctor. I'm a chef.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정체성을 찾는지, 엄마는 엄마로서, 그래서 엄마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는 너무나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 거에 따라서 엄마는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녀들은 또 자녀로서, 친구로서, 아내로, 남편으로, 여친으로, 남친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영광스럽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잊고 있단 말이죠. 저는 누가 저에게 소개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뉴욕 목회자 축구팀의 스트라이커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 목사이면서 스트라이커. 작년까지 저는 원톱 스트라이커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축구하다가 팔을 부러지고, 축구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아무도 밀지도 않고, 접촉도 없었는데, 혼자 뛰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저는 뉴욕 목회자팀 스트라이커입니다. 제가 축구 게임을 한 후에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두 골 넣었어, 세 골 넣었어. 게임할 때마다 제가 두세 골을 넣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랑 축구하길래 그렇게 골을 잘르냐. 여하튼 여러분들은 어디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최고와 우리의 궁극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최고와 나의 궁극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해보지 않았고, 그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아파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희들은 그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목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그의 정체성을 잊었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정체성을 물고기 뱃속에서 잠깐 찾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잠깐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찾았었어요. 근데 또 잊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나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적용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교회 최근에 나가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쾌락과 욕심을 좇아 하나님을 등지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생의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인생 연장전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저 지옥에서 인생의 영원한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인생 연장전은 어디에서 보내실 것입니까?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경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제목은 안과 밖이 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안과 밖이 다 깨끗한 그릇.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But now, O Lord, you are our father. You are the clay. We are the clay. And you are our potter. And all we are the work of your hand.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We are the vessels made by God, made by His hands.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이 커피잔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이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다 모양이 다르고 또 목적이 다릅니다.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we can use the vessels or cups and containers, all made by God because of His purpose. But today, the scripture verses we are looking for is not the kinds of the containers or vessels.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릇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